0: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순효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원장 손효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另外呢，我们今天也邀请到了负责中文咨询和口译工作的车海先经理，欢迎。
3: 大家好，我是负责中文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先，很高兴和大家见面。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협회의 주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린 뒤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 首先呢, 5月 2日在民主劳动组合总联盟全北本部会议室举行了全北全球移民协会成立的仪式，以及零拖欠工资宣言的活动。全北地区的移民协会，还有各国的社群以及劳动市民团体共同参与，为保护移民劳动权益、解决拖欠工资的问题，搭建了沟通和交流的平台。
0: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커뮤니티 관계자 등 약 80명이 함께했으며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회는 13명의 공동대표와 13명의 공동부대표로 구성되었고 41명의 노동인권 통번역 단원이 위촉되었습니다.
2: 同时呢，我们协会的会长朱春梅也被推选为共同代表之一。同时呢，部分的协会会员受聘为劳动人权翻译志愿者。协会希望继续为移民在当地社会的定居和沟通贡献自己的一份力量。
0: 또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북 이주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집중 상담 및 법률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전북 지역에서 일한 이주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접수와 통번역 지원, 법률 연계가 이루어졌고요. 협회 역시 통번역 참여 등을 통해서 작은 역할을 보탰습니다.
2: 5월 16일的时候呢, 协会还参加了全罗兼营一带举行的梦想灯会的活动。值此佛诞节来临之际，协会的会员与各国的移民朋友一起参加了志愿者的活动，在和当地居民共同的欢乐时光当中度过了非常温暖而有意义的欢聚时光。
0: 이어서 5월 24일에는 전북 필리핀 협회가 주최한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다양한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2: 通过这一系列的活动呢，我们可以看到，5月的全北地区不仅持续推进了移民的权益保障，也不断开展了文化交流和社区活动。协会呢，也愿意在这样的过程当中陪伴大家，服务大家。下面呢，我们将把话筒轻轻转向一个大家都绕不开也逃不过的话题——牙齿健康。
0: 네, 저희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 이야기할 때 항상 뭐 혈압이나 혈당, 운동 이야기는 자주 하잖아요. 치과 예약은 이상하게도 늘 오늘의 나가 아니라 다음 주에 나에게 슬쩍 미루는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작 매일 밥 먹고 말하고 웃고 놀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필요한 또 치아 건강은 아프기 전까지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是的，很多人呢会觉得我们没事应该可以再忍一忍。 等有时间的时候，我们再去看牙。结果呢，这些小问题常常会在日历上挂成大问题，因此呢，也就变成了大的麻烦。尤其是生活在我们泉州的外国朋友们，可能常常会因为一些语言方面的问题一拖再拖，或者呢，因为费用的问题也会有所犹豫。
0: 그래서 오늘은 전주 지역에서 치아 건강 관리와 함께 외국인 환자 진료 통번역 지원까지 이어가고 있는 유디 전주 효자 치과과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손효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유디 전주 효자 치과 대표 원장 손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3: 欢迎！另外呢，我们今天也请到了现场和外国患者沟通最密切的中文经理车海仙女士，欢迎您。大家好，我是负责中文患者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今天也希望通过这个节目陪大家把看牙很紧张这件事慢慢流程，其实也没那么可怕。
0: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오늘 방송이 더 든든하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디 전주 효자 치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요.
2: 是的，那接下来呢，我们将会一起来聊一聊，在我们日常看牙当中所会遇到的一些问题，还有我们应该怎么样去管理我们的牙齿健康，分享一些不懂的但真正能用得上的牙科常识。最后呢，我们也会谈谈外国患者在韩国看牙时常常遇到的一些困难，并且呢，我们又会给大家提供怎么样的支持。
0: 치과 이야기라고 하면 벌써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아 이거네 이야기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院长，那首先呢，想先请您为大家来介绍一下我们UD泉州孝子牙科是一家怎么样的牙科医院，也让听众们先认识一下我们今天究竟走进了一家什么样的牙科医院。
1: 네, 저희 UD 전주 효자치과는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에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전주 시민과 전북 지역 주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진료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아픈 부분만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장기적으로 함께 관리하는 치아 주치 역할입니다. 치료 후에도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언제 다시 점검을 받으면 좋은지까지 함께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치아 조진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과를 급할 때만 뛰어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요.
1: 맞습니다. 치아는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커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실 안에서 끝나는 치료보다 진료실 밖에서 이어지는 관리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합니다.
2: 这句话呢也很能让大家来产生共鸣啊。对患者来说，最难受的往往就是那种去医院也有负担，不去医院呢又不是很安心的模糊时刻。牙稍微有一点点不舒服的时候，心里就已经开始打怵了。
1: 네, 실제로 진료가 없는 날에도 환자분들이 메신저나 전화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스케일링 해도 될까요? 어제 갑자기 이가 시렸는데 오늘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될까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치과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인지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하셔야 하는지 생활 속 언어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이게 뭔가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차이잖아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가자니 더 불안하고 그 애매한 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제 환자분들에게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도 치아 주치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是的，我听说啊，我们医院还有一个特别让人放心的地方，就是我们父子俩同时上阵啊。一位呢是科技派，还有一位呢是我们的经验派，听起来就非常的让人安心。
1: 네, 아버지와 제가 함께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임상 경험과 노하우가 강점이시고, 저는 디지털 엑스레이나 3D 스캐너 같은 최신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나 비교적 큰 치료를 계획하실 때는 경험과 데이터 두 방향을 함께 보면서 보다 균형 있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경험의 깊이, 또 한쪽은 최신 시스템의 정밀함이네요. 환자 입장에서는 두 번 생각해주는 치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명의 원장님이 함께 보고 설명해주니 더 안심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是的，的确如此。我们牙科治疗呢，一旦开始，往往既需要时间，又需要费用，同时呢，还需要很强大的心理准备啊。患者最在意的，其实还是自己的治疗有没有被认真的对待，有没有被仔细的分析。
1: 네, 결국 환자분이 이해하고 납득하시는 치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병원의 진료 철학만 들어도 왜 환자분들이 신뢰를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 방송의 또 다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2: 是的，我们在这里呢，还想请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泉州地区呢，有很多的 外国邻居，还有很多的多文化家庭。那您是通过什么样的契机来开始正式拓展外国患者的一个诊疗服务呢？
1: 네, 전북, 특히 전주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이 치과에 가고 싶어도 언어 문제나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망설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도에 전북 지역 한중 우호동맹협회, 베트남인협회와 인연이 닿으면서 의료봉사와 진료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처음부터 규모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고 현장의 필요를 느끼면서 점점 넓혀 오신 거군요.
1: 네, 처음에는 베트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그 후에는 중국과 다른 국적 환자분들로 조금씩 확대됐습니다.
2: 很多人觉得啊，其实看牙表面上很简单，可能就是，哎，我牙不舒服，然后张嘴躺下听声音。 但是呢，其实，在实际的现场当中，外国患者在诊疗过程当中还是会有很多的不同的。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觉得外国患者和韩国患者他们期间最大的不同是什么呢？
1: 가장 큰 차이는 설명 방식과 불안 해소 과정입니다. 치과 용어는 한국인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 환자분들은 언어 장벽까지 있으니 같은 내용도 더 쉽게, 더 단계적으로 설명해드려야 됩니다. 또 한국의 건강보험 구조나 본인 부담 방식이 본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보험이 되는지, 최종 비용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치료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0: 그렇죠. 아픈 것도 걱정인데 설명이 어렵고 비용이 불확실하면 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료 자체만큼이나 설명 과정과 환자분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역 매니저님들께도 함께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의 범위는 어떤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 哎，是的，但是我觉得我们作为外国的患者，他们最想要了解的问题还是在外国的患者，他们到达医院之后，具体的一个就医流程是什么样的呢？
1: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접수하고 나서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한 점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드리고 통역 매니저분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의사항이나 다음 예약 일정, 그 다음에 생활관리 방법까지 다시 확인해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통역이 단순히 말만 옮기는 게 아니라 진료 전부터 후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치과는 특히 왜 아픈지,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 다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환자분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哎，是的，这一点真的非常重要啊。那说到底呢，我们好的治疗其实不仅仅是要求技术过硬，那更多呢还需要建立在理解和沟通的基础上。
1: 네저희도그렇게생각합니다
0: 어좋습니다그럼이제청취자분들이가장궁금해하실현실적인이야기로넘어가보겠습니다실제로요즘많이받는치과치료는무엇인지또치료를미루면어떤문제가생기는지짚어보겠습니다
2: 那么我们还想要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现在在牙科的门诊里面，患者最常接受的一些治疗项目有哪些呢？
1: 환자분의연령대에따라조금씩다르지만나이가있는어르신들은임플란트치료비중이높은편이고젊은층과외국인환자분들은충치치료나스케일링교정상담이많은편입니다
0: 임플란트는이제정말흔한치료가된것같기도한데요막상들어보면여전히큰치료라고느끼시는분들도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임플란트는단순히치아를하나심는개념이아니라환자분의턱뼈상태잇몸상태심는힘전신질환여부까지함께고려해야되는정교한치료입니다그래서충분한검사와환자분께상담이꼭필요합니다
2: 我们院长刚才说到了啊，年轻人呢可能更多的会做一些蛀牙的治疗，还有洗牙或者是牙齿矫正的咨询。那这背后是有什么样的原因呢？
1: 생활패턴과관심사의차이도있습니다바쁜생활속에서정기검진을미루다가충치가진행돼서오시는경우도많고외모와이미지관리에대한관심이높아교정상담도꾸준히이어집니다또외국인환자분들은처음에는스케일링이나충치치료처럼비교적부담이적은진료로시작하시다가병원시스템에익숙해지고우리병원에신뢰가생기면교정치료상담까지이어지는경우도많습니다
0: 그런데많은분들이조금만더참아보자하다가결국늦게오시잖아요치과는유독내일에내가해결해주겠지하고미루게되는것같습니다
1: 네환자분들많이들그러십니다하지만가장중요한건치아는스스로회복되지않는다는점입니다작은충치는초기에발견하면비교적간단한치료로끝날수있습니다그런데통증이생길때까지미루면신경치료크라운심하면발치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
2: 是的这一点呢我也是深表赞同啊我个人也是非常害怕一些牙科相关的治疗所以很多时候我都会觉得忍一忍可能就好了但是其实我越忍呢到最后越拖会变成更大的问题
1: 아맞습니다특히잇몸질환은더조용하게진행됩니다통증이거의없어서괜찮다고생각하시는데검사해보면잇몸뼈가많이손상돼있는경우도있습니다
0: 듣기만해도정말무섭네요안나보니까괜찮을줄알았는데이미진행되고있을수도있다는거니까요
1: 네그래서저는늘환자분들께아플때만가는치과보다1년에한두번점검받는치과를생활속에두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립니다
2: 哎，是的，很多听众可能也会有这样的一个想法和观点啊，就是如果我不疼的话，我为什么一定要去看牙呢？其实我觉得这个问题也非常的常见啊，很多人就会觉得我牙一定要疼得忍不了的程度的时候，我才想起来要去牙科医院。
1: 네정말많습니다하지만치과는안아플때가는것이가장효율적입니다문제가작을때발견하면치료도간단하고시간도덜들고비용부담도상대적으로줄어듭니다
0: 결국치과도건강검진처럼접근해야한다는말씀이시네요아프기전에확인하는것
1: 네정확히그렇습니다
2: 好的那接下来呢让我们先来听一首歌的时间在一首歌过后呢我们会进入到大家最感兴趣的一个部分因为呢也是和实践紧密相关的部分我们平时到底应该怎么做才能真正的健健康康的管理好牙齿呢
0: 네음악듣고오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중요성은 충분히 알겠고요. 결국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치아 관리의 기본 세 가지 뭐 정리해 주신다면서는요?
1: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으로는 하루 세번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치석 제거만이 아니라 숨어 있는 충치나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치질로는 치아 사이를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很多人可能会觉得，我平时只要认真刷牙就足够了。但是刚才听到院长的介绍，说来惭愧啊，我去年买的牙线现在还安安静静的躺在抽屉里面。但是呢，院长还是把牙线放在了一个非常基本的一个管理项目当中。
1: 네, 치실은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아 사이 충치나 잇몸 염증은 칫솔질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0: 그리고 양치도 무조건 세게 닦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양치질할 때 치아를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의 목 부분에 마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양치질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가볍게 밀착하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2: 刚才啊，我院长其实说了一句话，我觉得印象特别深刻啊，也非常的实用。就是刷牙的时候，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这句话呢，也值得大家和我一起拿个小本子记下来啊。就是关键不是用力，而是方法。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也想问一下院长，关于一个

0: 儿童牙齿管理的问题。其实我常常听身边的人会说啊，就是孩子的乳牙总会掉的，所以乳牙就可以不用管理，是这样吗？
1: 유치도매우중요합니다유치는영구치가나올자리를안내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유치가너무일찍손상되거나빠지면영구치배열에도영향을줄수있습니다
2: 그럼관리는언제부터시작해야할까요
1: 치아가나기시작하는시점부터관리가필요합니다어릴때는부모님이직접양치를도와주셔야되고아이가혼자닦을수있게된이후에도자기전에는한번더부모님이확인해주시는것이좋습니다
0: 아也就是说即使孩子说我已经刷过了家长呢还是需要再多伸一次手再帮孩子多刷几下这样的话呢才能够放心收工尤其是呢要在孩子吃完零食之后进行刷牙漱口还有睡前啊也一定要进行非常仔细的清洁工作还有定期检查刚才我们院长说的都是非常重要的
1: 네그렇습니다특히간식먹고나서양치나물로헹구는습관자기전에양치질하는거는정기검진이중요합니다
2: 그렇군요그럼이번에는어르신들이야기로넘어가볼게요어르신들입장에서는임플란트가참고민인것같습니다이나이에해도됐나위험하지않을까이런생각많이하시잖아요
1: 임플란트는나이만으로결정되는치료는아닙니다중요한건환자분의전신건강상태에복용중인약물그다음에환자분의잇몸뼈상태입니다요즘은연세가있어도건강관리가잘되어있고당뇨나고혈압이안정적으로조절되는분들이많기때문에적절한검사와준비를거치면안전하게임플란트를진행할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
0: 啊，虽然说到种植牙齿，我个人心里还是非常的打怵的。但是如果真的需要到种植牙齿这一步的时候，就是出现哪些情况的时候，我们就觉得，哎，必须这个牙齿要种植了呢？
1: 틀니가자꾸빠져서식사가불편한경우씹을때마다잇몸이아파식사량이줄어드는경우한쪽으로만씹게돼서턱관절까지불편해지는경우에는상담을받아보실만합니다다만중요한건모든치아를다임플란트로바꾸자가아니라꼭필요한생활에꼭필요한기능을회복하는방향으로현실적인치료계획을세우는것입니다
2: 네무조건크게가는게아니라필요한만큼생활에맞게보자는말씀이시네요그런데여기서또빠질수없는이야기가바로비용입니다많은분들이치과는아직치료전인데도지갑이먼저긴장한다고느꼈잖아요
1: 네그렇습니다비용부담에대한말씀은정말많이듣습니다치과치료는재료장비시간인력모든게함께들어가는구조라일정비용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환자입장에서더큰불안은얼마나나올지전혀모르겠다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는현재상태에서가능한치료옵션각옵션의장단점예상비용범위를최대한투명하게환자분들께설명드리려고합니다또하나중요한건치료를계속미루다가나중에더큰치료가필요해지면결국비용도더커지는경우가많다는점입니다
0: 哎，说到底啊，还是要尽早的去把这些小问题给解决掉。也就是说呢，我们越早的去接受治疗，我们就可以越轻松，同时呢，花费也越少，所需要的时间也就会逐渐的减少。
1: 네맞습니다
2: 좋습니다그러면이번에는갑자기치아가아플때어떻게해야하는지그리고양치나스케일링에대해우회도함께짚어보겠습니다
0: 啊，那院长呢？我们还有很多朋友啊，想再问您一个问题。如果说呢，我们这时候突然牙痛，但是一时间可能比较晚了，或者是我马上会有事情，不能立刻去医院的情况下，我们当下可以采取什么样的应急措施呢？
1: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쪽으로 일부러 세게 씹거나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행동은 통증과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반대쪽으로 식사하시고 미지근한 물이나 각을 액으로 입안을 부드럽게 헹궈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음식물이 끼어서 생긴 통증이라면 치실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염증이 많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치과에 오셔야 됩니다.
2: 이거 진짜 기억해 두면 좋을 생활 정보네요. 아플수록 뭔가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양치질에 대한 오해도 참 많습니다. 세게 닦을수록 좋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치실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1: 환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내려앉거나 치아가 닳아버리는 마모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양치질의 세기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칫솔을 치아와 잇몸 경계에 45도 정도로 기울여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양치질로는 양치질만으로 치아 사이 깊은 곳까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也就是说并不是刷牙的时候越用力越好，而是要掌握一些小小的技巧和方法的。我过去一直都是拼体力在刷牙。 所以说呢，今天听到我们院长的一番解释，也是醍醐灌顶啊。那现在真的应该好好的来想一想方法了。另外呢，关于洗牙，其实我也是在原来可能会有一些听到的误解，就是说洗牙会让牙齿变弱，有这样的说法吗？
1: 네,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치료지 치아 자체를 깎아내는 치료는 아닙니다. 다만 치아의 치석이 오랫동안 많이 붙어있던 분들은 스케일링 후 그동안 치석이 가려져 있던 치아 표면이 드러나면서 일시적으로 시린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환자분들은 스케일링해서 치아가 상했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원래 있던 치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려져 있던 상태를 드러내고 정리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치료를 하면 나빠지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0: 啊，那么院长，你能不能给我们的听众朋友再介绍一些基本常识，让大家能够在洗牙之前了解到，可能会更加安心一点的知识，给我们分享一下好吗？
1: 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치석이 많이 끼어 있으면 스케일링 과정에서 피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 후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딱딱하거나 아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면 잇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케일링은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내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관리를 받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스케일링은 한번 크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 검진의 필수 코스처럼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1: 네, 정확합니다.
0: 아, 很多人现在会在洗牙之后啊，觉得我现在牙齿很干净了，应该暂时没什么问题了。但是实际上，就在洗牙之后，后续的管理反而是更加重要的，是吗？
1: 그렇습니다. 스케일링은 말하자면 청소입니다. 청소를 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려면 그 뒤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후에는 양치질을 조금 더 꼼꼼하고 치간 칫솔을 사용을 더 꾸준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밀었다가 한 번에 많이 제거한 경우라면 다음 점검을 너무 늦추지 말고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받는 걸 권장드립니다.
2: 결국 스케일링은 끝이 아니라 평소 관리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군요.
1: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好的，非常感谢院长啊！通过这样的一个时间来让我们了解到了很多牙齿健康和治疗方面的内容。那接下来的时间呢，我们再用一首轻松的歌曲，让我们从诊疗椅旁边，然后转到是我身边的这位车海鲜经理身上。我们稍后呢，会对我们的车经理进行访谈。
2: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0: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혜선 매니저님,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大家好，我是在邮递泉州孝子牙科负责中文患者相关服务的车海鲜。我的工作范围包括中文口译、预约、治疗过程说明以及治疗后的注意事项说明。我希望能在中国患者中进入牙科体系的同时，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也尽量不让大家被一连串陌生的专业词语先吓一跳。
2: 陪在他们身边，不让他们迷路。哎，这是多么温暖且有力量的话语啊！听起来就让大家觉得非常的安心啊。那么，中国患者通常会接受一些什么样的治疗？他们对韩国牙科又会留下哪些比较深刻的印象呢？
1: 中国患者对种植牙、牙齿矫正、美白、瓷器面等偏重美观效果的治疗，通常会更感兴趣一些。也有不少人是听说在韩国做矫正会自然又精细，通过朋友介绍过来的。咨询时，大家经常会问治疗要多久，会不会很影响日常生活，脸型会不会有很大变化呢？这个时候，如果院长拿出牙齿模型或照片，一步一步的解释，他们就会更容易理解。原来我的牙齿也会经历这样的变化过程，心里也会安定很多。另外呢，很多中国患者也会觉得，韩国牙科的一个优点是咨询比较充分，预约系统也会很完善。
0: 맞아요. 중국 환자분들은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기대도 함께 갖고 오시는군요. 그럼 기억에 남는 사례도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让我印象很深的是一位中国留学生，他因为牙齿严重疼痛的，到晚上都睡不好。后来作为急诊来到牙科的时候，检查后发现，因为拖的时间太久，最近已经到了需要做种植牙的程度。他一开始感觉非常不安，一直担心在韩国接受这种手术真的可以吗？于是我跟着院长的说明，再用中文慢慢跟他解释为什么发展成现在这个状态，接下来要经历哪些步骤，费用大概多少，时间需要多少。他最后决定了接受治疗，等种植稳定之后，他笑着跟我说，原来在牙科看牙也可以没有那么的可怕。后来呢，他又介绍了5位朋友一起来看牙，这让我感到非常感动。一个人的安心真的会慢慢变成更多人的信任。
2: 哎，是的，我们一个患者的安心，最后延伸到他身边的其他患者的信任，这也是一个非常有成就感的事情啊。那我还想问一下，我们的车经理，那在您做这份工作的时候，您最大的感受是什么？在什么时候会比较有成就感？那什么时候又会觉得比较辛苦呢？
1: 我最常感觉到的是信任一点点积累起来的过程。患者第一次来医院的时候，表情通常很紧张，提前问一些问的时候也会很小心，连笑都感觉非常客气的那种感觉。可一旦他们进行了几次治疗之后，他们就会开始说今天有点不舒服，所以我过来了。上次解释的内容我还记得，我朋友也想来这里看一看。那种时候，我很清楚的感觉到，他们已经开始信任我了，也开始信任这个牙科了。最辛苦的时候，还是患者拖得太晚来的时候。明明如果能早一点来，也许简单处理更可以快一点。但一拖再拖，必须到拔牙的程度，或者需要大手术，心里总是觉得可惜。不过即使是在这种情况下，只要我们一起把心态稳下来，一步一步解释清楚，最后很多患者还是对我们说：“我相信你们，愿意交给你们。”那种时候，我会觉得非常有意义的。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다가 또 다시 좀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으신지 또 유지 전주 효자 치과에서 이런 일까지 해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으실까요?
1: 네, 如果可以的话呢，我很希望 继续做下去。到现在为止，积累下的经验已经不是只是翻译的本身，而是让我更清楚地知道中国患者通常会在哪些地方感觉困难，哪些内容需要先讲清楚，他们才真正的安心。然后以后有机会，我也很希望能和医院一起面向中国社群做一些牙齿健康讲座或者线上直播咨询。比如可以用中文分享在韩国看牙前最好知道的几件事情，开始做牙齿矫正前需要了解什么，保险和非保险项目的基本概念等内容。那样的话，牙科对大家来说也许会变成一个更近一点更愿意开口提问的地方。
2: 哇，这个设想真的是非常值得期待啊！我也希望在我走进牙科医院的时候，我不是害怕，而是我觉得多了一份安心。那想问一下我们的院长啊，那您听到员工有这样的计划的时候，您心中是什么样的感受呢？
3: 네저희입장에서는너무든든하고고맙습니다저희가진료실안에서만할수있는일은한계가있습니다그런데이제매니저분들이커뮤니티와연결해주신다면저희도그안에서더많은역할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마지막으로한국에계신중국청취자분들께짧게한마디부탁드릴게요
1: 很多한국生活的中国朋友们常常会因为怕听不懂说明，觉得过程太麻烦，而一直忍着不去看牙。但牙齿问题越往后拖，往往只会变得更复杂、更疼，也会更贵。所以呢，只要觉得哪点有一点不舒服或者不对劲，都不要一个人闷着和牙齿较劲，先去咨询一下再说。我真的很想告诉大家，现场是有人可以帮助翻译，可以帮助沟通，所以大家不要太害怕。
2: 好，谢谢赤经理给我们今天进行的这样一场非常真诚的分享，那同时呢也给我们分享了很多很温暖的故事，相信呢也会给我们的中国听众朋友们带来实际的帮助。
0: 오늘이야기전체를쭉듣다보니까치과진료에서중요한건단순히치료기술만이아니라환자가이해하고안심하고꾸준히관리할수있도록돕는과정이라는생각이듭니다원장님께다시여쭤볼게요그외국인진료를포함해서결국가장중요한키워드하나를꼽는다면무엇일까요
3: 저는환자분들과의소통이라고생각합니다아무리좋은장비와좋은기술도중요하지만환자분이충분히이해하고참여하는치료가되어야환자분들의불안이줄어들고결과도좋아집니다그래서저희는치료전치료중그다음에치료후를통틀어왜내가이치료를받고있는지지금무엇을하고있는지어떻게하고있는지를가능한쉽게설명드리려고하고통역매니저님들이그사이를잘이어주고계십니다
2: 啊，今天我们整场节目最核心的词儿好像就是沟通了。那我相信对我们正在收听节目的朋友来说也非常的有共鸣。那我们的节目呢也逐渐接近尾声，接下来我们想请我们的院长还有我们的车经理两位分别给我们的听众朋友们留下一句话，可以吗？先请院长。
3: 치아는한번잃으면원래대로되돌리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참다가참다가한번에이렇게가는치과가아니라정기적으로점검받는치과를환자분들삶속에두셨으면좋겠습니다오늘방송을들으시고나도한번점검받아봐야겠다라는생각이드신다면가까운치과든어디든부담없이상담받아보시길권장드립니다
0: 네감사합니다이어서우리차혜선매니저님도한마디부탁드립니다
1: 很多朋友在韩国生活时，即使身体已经不舒服了，也会因为害怕听说明，觉得麻烦而一直忍着，但牙齿问题放着不管，只是会越来越难，越来越贵，也会越来越疼的。所以只要感觉到哪里不对，请不要有负担，也不要等着牙齿先替你发炎，一定要先从咨询开始。
2: 哎，我们今天呢和优地泉州孝子牙科的孙孝俊代表院长以及担任中国翻译的车海坚老师一起 和我们聊了牙齿健康的重要性，也聊了为外国人和多文化邻里提供诊疗支持的现场故事。 那语言和文化可以是不同的，但是我相信啊，疼痛肯定是一样的。微笑呢所带来的珍贵感受也是相同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呢，我们能真正的成为大家开启关心自己的牙齿、关心家人的牙齿这样的一个小小的契机。
0: 그냥 이렇게 끝나기에 좀 아쉽잖아요. 자,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원장님께 그 정기 검진은 보통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3: 이게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 오셔서 정기 검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만 잇몸 질환이 있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더 자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스케일링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양치 잘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3: 아, 양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치석은 생깁니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치료입니다.
0: 그리고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치과를 무서워하잖아요, 되게. 그러면 이럴 때는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3: 치과를 겁주는 장소처럼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치과에 그 윙 들어가는 기계 소리나 아니면은 통증 때문에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처음으로 치과를 오는 것보다 가벼운 검진부터 편하게 치과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임플란트 상담 전에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을 게 있을까요?
3: 환자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면 그 약물에 대해서 알아오시면 좋고요. 현재 앓고 있는 질환, 과거 병력 등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약 복용 여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예약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1: 他们最常问的是有没有翻译，费用大概多少。另外也有不少人会担心第一次会不会很陌生，能不能真正听懂说明。
0: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원장님, 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봤을 때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치과 방문을 미루는 주된 원인은 첫 번째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바쁘거나 혹은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치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치실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빼고는 분들도 있잖아요.
3: 아무래도 이제 양치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하려면은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만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사용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양치질만으로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치실은 관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0: 우리 차혜선 매니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국에서 치과를 이용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팁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1: 네. 只要出现症状就不要拖太久，先去咨询一下会更好一点。
0: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에게 공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오늘 방송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씩만 꼽아 주신다면은요?
3: 오늘 밤은 자기 전에 양치질을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不要觉得只刷牙就够了，也可以从今晚开始把牙线或者是牙间刷一起用起来。
0: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관련 대학교에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是的，最后呢，我们再向大家提供一个非常实用的信息啊。目前呢，面向在韩居住的中国留学生，相关高校呢正在提供免费的心理咨询服务。
0: 만약여러분이전북대학교우석대학교군산대학교원광대학교등에서재학중이라면휴학도상관없습니다각대학교상담센터를통해서중국어1대1심리상담을예약할수가있습니다
2: 是的，如果您在全北大学、幼师大学、群山大学、元光大学等学校就读的话呢，都可以通过各校的咨询中心来预约一对一的中文心理咨询服务。
0: 상담내용에는연애뭐인간관계우울과불안문화적응등우리학생들이현이흔히겪는심리적어려움이포함되어있으며모든상담은전문상담사가진행합니다
2: 是的，我们的咨询内容呢，包括恋爱、人际关系，还有我们心中的一些抑郁和焦虑，还有一些文化适应等留学生常见的心理问题啊。所有的这些咨询呢，我们都会由专业的咨询师为大家进行。
0: 同时，상담내용은엄격한비밀보전원칙에따라보호되면교수나주변사람에게전달되지않으니여러분안심하고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大家呢在咨询的过程当中，我们也会全程的为大家进行保密，那不会转达给您的教授或者周围身边的人，这一点呢大家可以放心使用。
0: 유학생활에서스트레스나외로움느끼거나감정적으로어려움을 겪으신다면혼자버티지마시고전문적도움을구해보세요
2: 留学生活当中，如果你也感到有压力，或者呢感觉孤独，或者呢在我们的情绪上遇到一些小小的坎儿过不去的时候，请不要一个人硬撑，可以尝试寻求我们专业的帮助。
0: 본서비스는전액무료이면예약은본인소속대학교상담센터를통해서진행하실수있습니다
2: 是的，我们的服务呢是完全的免费的，预约呢可以通过本人所属大学的咨询中心进行了解和咨询。
0: 오늘은유지전주효자치과순효준대표원장님그리고중국담당차혜선매니저님과함께치아건강과외국인다문화진료이야기를나눠봤습니다오늘이야기를통해다시한번느끼게되는것은치과진료에서중요한건단순히치료만이아니라이해와설명그리고안심하고치료를이어갈수있는따뜻한소통이라는점입니다
2: 今天的节目里呢，我们不仅聊到了牙齿的健康，也聊到了在韩国看牙齿，很多外国朋友和多文化家庭真实会遇到的一些困难和我们能给大家提供的帮助。其实啊，无论是语言还是文化有什么不同，我们对于疼痛的感知是一样的，同时呢，我们对于微笑的珍贵也是一样的。希望通过今天的节目，大家可以从我们今天的节目出发，重新关心起自己的牙齿健康，也勇敢地迈出咨询的第一步。
0: 치아는아프고나서야사는것이아니라아프기전에미리살펴보고지켜야하는건강의한부분이라는점도꼭기억해주시면좋겠습니다
2: 是的，如果听完今天的节目，您可以下定决心，我今天一定要好好刷一次牙，或者呢，我在接下来有空的时间，我要预约一次全面的牙科检查，那我觉得今天的节目就非常的有意义了。
0: 함께해주신두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
2: 也感谢各位听众朋友的陪伴和支持。
0: 한종동일라디오지금까지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
2: 这里是韩中同心广播，愿大家都拥有健康的牙齿，安心的生活，还有灿烂的笑容。我们下期节目再见。
0: 인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타이틀을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 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동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설인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적운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훈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한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리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산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산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리스트 최산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산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산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오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산하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아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희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희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 예술기획입니다. 페탈 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은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나눈, 그리고 차오름, 최사나,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 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기획의 향수, 다스 파르퓸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버티는 파츠 더 키는 거냐 내 등치의 라이센스 믿어 원칙과 스탠스 믿고 가는 게 마셉 기고 나는 나는 메인 레드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never drink help 이것은 오리지널 존재감은 크레센도 패션이 되어버린 컴플렉스 느껴 도파민의 패션 yeah 도파민의 패션 yeah 인도하시네 이제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예. 그렇죠. 완전 여름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0: 예.
1: 열대야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예. 다행인데 여름을 준비하는 백희 씨만의 무슨 뭐 노하우랄지
0: 예.
1: 미리미리 나는 여름인데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0: 제가 약간 꾸중을 듣고 나서 준비하고 있긴 한 건데요. 예. 예예 예. 아내에게 네, 꾸중을 듣고
1: 그분,
0: 준비하는 네, 건데 네. 작년까지는 제가 에어컨을 네. 제가 스스로 분해해서 청소를 했거든요.
1: 네, 네. 아, 괜찮은 방법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요.
0: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고 경제적으로 네. 도움이 되는데 제가 에어컨을 완전 분해하고 완전 다시 재조립하는 거에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1: 아니 필터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분해를 합니까?
0: 아 분해를 안 해보셨죠?
1: 네 안 해봤죠 당연히.
0: 분해를 해보는 순간 네.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1: 필터뿐만이 아니고
0: 필터는 전체 10분의 1 정도입니다.
1: 아, 정말요?
0: 에어컨 곰팡이의 10분의 1 정도가 필터에 있고 나머지 90%는 에어컨 각각의 부품. 그러니까 그 관에서 에어컨 전체 뭐 이렇게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1: 이어지고 막 하니까
0: 그 모든 곳에 곰팡이가 있어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분해 청소를 하는 건데.
1: 돈을 주고 전문가한테
0: 맡. 네. 그걸 제가 했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네, 네. 근데 올해 해보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뤘습니다. 4월부터 지금
1: 아니,
0: 미루고 있다가.
1: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자신감이 떨어지던데요?
1: 분해했다. 어떻게 분해했는데 자신감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이상하거든요.
0: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해도 네. 그 너트나 볼트 나사가 두 개씩 남아요.
1: 이상하더라고요.
0: 그래서 이게 어디 내가 뭘 지금 그런 거지. 그래서 에어컨이 조금이라도 덜덜덜 네. 소리가 나면 저는 이제 네. 불안한 거죠. 아, 이게 나 때문인가?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중을 듣고 네. 이번에는 좀 한번 맡겨보기로 지금 네. 결심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니, 벌써 그래서
0: 예.
1: 뭐 4월 월부터인가?
0: 예.
1: 청소
0: 맞습니다.
1: 맡기라고 네. 광고가 많이 붙고
0: 또 세일해서 이벤트 네,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1: 공동구매처럼
0: 맞습니다.
1: 여러 가구가 함께 세일도
0: 네네네.
1: 아무튼 또 올여름은 벌써 무슨 뭐 또 엘니뇨 뭐 이런 얘기 나.
0: 그러니까요. 예.
1: 올여름 진짜 이제 가을 각오에
0: 아.
1: 죽었어 뭐 이런.
0: 어마어마합니다.
1: 겁이 나는데 어쨌든 네. 잘 드시고.
0: 그럼요.
1: 예. 예. 좀 선선할 때는 운동도 하시고.
0: 아, 그렇죠, 그렇죠. 더위 들지 않게.
1: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늘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 오늘 또 하는데요.
0: 네.
1: 이 영화 내 영화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이 스튜디오에 모시는 게 목적이다.
0: 네.
1: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초대 손님.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1: 예. 어떤 분이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꾸며줄지
0: 네.
1: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팬인 애청자인데요.
1: 네.
2: 오늘 제가 좋아하는 영화랑 배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0: 아,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름 불러드릴까요? 뭐 이름도 네. 좋고 닉네임도 좋고. 예.
1: 닉네임도 괜찮습니다.
0: 네네.
2: 지봉으로 불러주세요.
0: 지봉?
1: 아, 네. 무슨 애칭처럼 그런 건가요?
2: 네.
1: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2: 그냥 주위 친구들이
0: 아, 예.
2: 그렇게 불러서요.
0: 예.
1: 그러면 지자는 들어가죠?
2: 네,
0: 이름에
1: 공짜일 있는 잘 쓰니까 안쓰럽다고
0: 남자들도 안 쓸걸요?
1: 진짜가 들어가니까 지금 네. 그냥 귀엽게 지봉이 뭐 이런
0: 거예요. 네네. 네. 지봉 씨 반갑습니다.
2: 네, 네. 네.
1: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방송국으로 와본 건 처음인가요?
2: 네, 처음 와봤습니다.
0: 어때요?
1: 예.
2: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조금 놀랐고
1: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2: 네.
0: 그러니까요.
1: 넓어서 깜짝 놀랐다.
0: 네네네.
2: 스튜디오도 되게 넓고 쾌적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스튜디오가 특히
0: 아 맞습니다.
1: 거기 이제 그 여러분이 들어가서 함께 토론도 하고 방송도 하고 또 유튜브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 스튜디오가
0: 네 가장 크고 넓고 네.
1: 저희가 지금 이제 제작하고 있는 곳은 E 스튜디오입니다.
0: 네.
1: 다마지만 정말 있을 거 다 있는.
0: 그럼요. 네.
1: 그렇게 지금 꾸며져 있는데 그러면 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갖게 된 거예요?
0: 오래전부터.
2: 네, 오래전부터.
1: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을
0: 거니까. 네.
2: 네. 여기 최성은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0: 아,
1: 저희 또
0: 예.
1: 강의하시잖아요.
2: 맞습니다.
0: 아, 이게,
2: 강의 들었나요? 강의를 듣진 않았지만,
0: 예. 이미 알고 계신,
2: 네, 그 학교를 다녀서
1: 그렇군요.
2: 항상,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관심 있었고.
0: 야, 이게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는
1: 네.
0: 본부장님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예.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장님과 개인 친분을 가지고 있는 그 일반 시민은 만나기
1: 쉽지
0: 굉장히, 정말 어렵거든요.
1: 않거든요. 네.
0: 예.
1: 근데 이제
0: 귀한 분 오늘
1: 우리
0: 오셨습니다.
1: 본부장님이
0: 예.
1: 워낙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냥
0: 그러니까요.
1: 아시죠?
0: 네.
1: 그 시민 미디어 센터도
0: 네네네네.
1: 장을 맡고 계시고
0: 그렇죠.
1: 여기 본부장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도 워낙
0: 아, 그렇습니다. 또 지인도 많고. 그리고 오늘 지봉 씨가 저희 방송 마무리되기 전까지 본부장님의 비리라든가, 예? 어두운
1: 개인적인
0: 면.
1: 그러겠죠.
0: 예, 이거 하나 던져주고 가시면,
1: 그런 면은
0: 예.
1: 봤다. 여러분은 모르는 나는 그런 면을 안다.
0: 뭐, 영화 대 영화는 뭐, 오늘 뭐, 인기가 너무나도 하늘로 치솟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예.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봉 씨를 모시고
0: 네.
1: 영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제 뭐 준비를 해올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2: 네.
1: 네, 결정은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2: 네.
1: 뭘로 결정하셨어요?
2: 저는 오늘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의 출연작 두 작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2: 하나는 너무 유명한 오펜하이머,
0: 오펜하이머.
2: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토록 사소한 것들이라는
0: 네.
2: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작가 소설이 또 원작이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 소설도 한번 보시고 이 영화도 같이
0: 아.
2: 보면 더 좋지
0: 네네네.
2: 않을까. 네,
1: 네.
2: 맞아요. 진짜 얇아요.
1: 진짜 한 저처럼 책을 늦게 읽는 사람도
0: 네.
1: 책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0: 예.
1: 그런데도 한 두세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도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기를 먼저 원작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0: 예.
1: 영화를 본
0: 심지어는 영화도 있어요. 이토록 사소한 것들의 원래
1: 원래 그러니까
0: 작품인
1: 캐리어
0: 그
1: 머피가 아닌
0: 예. 원래 사건을 다룬 영화가 이미 존재해서
1: 실제 사건이 있는
0: 있습니다.
1: 거기
0: 있습니다.
1: 때문에
0: 네네네네네.
1: 원작도 이제 거기서 출발했고
0: 그렇습니다. 네.
1: 그 작품은 어느 나라에서
0: 그것도 저기 굉장히 소수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그 작품이 굉장히 유명세가 있어서 꼭이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두 작품을 함께 세트로 보시기를 권하는 거죠. 지금 그 책을 원작을 권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영화를 동시에 보시길 권하는 작품으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예.
1: 평소에 영화 자주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2: 네, 영화 너무 좋아하고 또
1: 네.
2: 요즘에는 OTT가 되게 잘 되어
0: 아,
2: 있어서
0: 예.
2: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1: 그리고 왜 예전에 내가 어려서 못 봤던 영화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0: 예.
1: 영화들을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0: 네.
1: 추천해준다. 왜냐면 어렸을 때니까 지금 20대
2: 네,
1: 시절이니까
2: 맞습니다.
1: 우리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를 그때는 어려서 못 봤잖아요.
0: 그렇죠. 네.
1: 추천해주면 OTT를 통해서 접하게
0: 아, 진짜
1: 되고.
0: 꿀맛이죠. 네.
1: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극장에서 보는 맛과 OTT에서 영화를 보는 맛이 완전히 다른데 어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 극장에서 보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극장의 냄새, 또 같이 갔던 사람 이런
0: 네.
2: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좀 약간 떨리면서 극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0: 그렇죠.
2: 이토록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에서
0: 정말요?
2: 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0: 네.
2: 원작인 책을 먼저 읽고 나서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서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는데
0: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혼자 뭔가 딱그 공중에서 느끼는
1: 아니
0: 그러니까요.
1: 비행기에서 보는 거
0: 네.
1: 알아서 물론 모니터가 워낙 작긴 하지만
0: 네.
1: 지봉 씨 얘기한 대로 정말 그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게
0: 있죠. 약간 공기 부족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1: 약간
0: 몽롱한
1: 공기가
0: 상태에서.
1: 부족하고 다리는 든든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0: 네.
1: 극장과 그 안방 일렬에서 보는 거
0: 그렇죠.
1: 느낌이 달라서
0: 네.
1: 이 영화를 또 그렇게 접했군요. 그러면 요즘은 20대 분들이 무슨 독서 동아리, 영화
0: 있죠.
1: 동아리
0: 네.
1: 아니면 이렇게 친구들끼리든 어쨌든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던데 혹시 하는 거 있으세요?
2: 사실 제가 작년 1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0: 아,
2: 제가 이끌고 있거든요.
0: 네.
2: 근데 마침 이제 저희는 이제 책, 그 달의 책을
0: 네.
2: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데,
1: 그러면 멤버들이 하나씩
2: 네,
1: 내고.
2: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이달의 책을 정해서 그 책을 읽고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마침 올 이제 이번 달 책이 이토록 사상 그
0: 이야.
1: 책이 입점돼서 약간 2,300원.
2: 네.
1: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막 팽팽하게 낯설 때도 있습니까?
2: 네.
1: 막 사교사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2: 그럴 경우에는 사다리를 타고
0: 아, 굉장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이고 예,
1: 사다리
0: 굉장히 민주적이고
1: 타기. 아니 저는 정신이
0: 예,
1: 저렇구나. 사다리 타기 어떻게
0: 공정하고 예.
1: 하는지.
0: 장난
1: 사다리
0: 아니죠.
1: 타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2: 네,
1: 아
2: 한
1: 근데
2: 달에 한 번씩.
1: 사실 이게 막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렇게 이렇게
0: 그렇죠. 네.
1: 하고 굉장히 부담일 때가 있지 않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뭐 스케줄이 갑자기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유동적으로 뭐 비대면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0: 아, 네.
2: 네,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기왕이면 오프라인
0: 네.
1: 만나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될 때는
0: 네.
1: 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0: 한번 이렇게 토론 모임을 가지면은 그 토론 1회 만남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저희가 보통 이제 저녁 7시 반 정도에
0: 예.
2: 만나거든요. 하면 보통 10시?
0: 그렇죠. 보통
2: 까지는
0: 모임이 예.
2: 네, 하는 것
1: 책
2: 같아요.
1: 이야기만 하는데 그런 거예요?
2: 네, 진짜 책
0: 네.
2: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초반에 뭐잘 지냈는지 안부 인사 조금 하고 정말 책
1: 그럼
2: 얘기로
1: 2시간 정도
0: 네, 예.
1: 책 얘기만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2: 네.
0: 그렇게
1: 아니
0: 되더라고요.
1: 그러면
0: 네.
1: 책을 혹시 진짜 솔직하게
0: 네.
1: 책을 다못 읽었어요. 예를 들면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오늘 토론을 가야 돼.
0: 네.
1: 그런 적 있어요?
2: 저는 없는데 이제 다들
0: 아.
2: 바쁘시다 보니까
0: 예.
2: 사실 다못 읽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0: 네.
2: 내용도 알게 되고
0: 그렇죠.
2: 하니까 뭐
1: 아니면 그냥
2: 토론
1: 내가 읽은
2: 보면
1: 부분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1: 솔직하게
2: 그래도 되고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꼭
0: 네.
2: 책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거에 관련된 주제가 나오면은 같이 얘기하고 그런 거.
0: 그렇죠.
1: 그걸 주제에 관련된 그 어떤 사회 문제로 연결이
0: 그렇죠,
1: 되고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1: 하다 보니까 제
0: 네.
1: 의견을 또 얘기할 수 있고. 백희씨도 여전히 하시나요?
0: 네네.
1: 한 달에 한 번?
0: 지역 예술가들, 예, 보통 한 달에 한번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욕심에 제가 책을 항상 못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북을 사서 오디오로 듣는, 그렇게 이북에는 오디오 기능이 있어서
1: 있으니까
0: 그렇게 하는
1: 네.
0: 편인데, 그래서 저는 멤버들을 한 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중간중간에 좀 친분이 있는 멤버들한테 그 얘기를 미리 좀 듣는 편입니다. 예.
1: 줄거리랄지 의견이랄지 이런
0: 네네네네네.
1: 것들을
0: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 주로 이제 예술인 모임에서는 소설을 잘안 읽어요. 뭐 경제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그
1: 인문학이나
0: 자기계발이라든가 뭐 이런
1: 경제
0: 식들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투표를 하는 거다 보니 저는 소설을 내놔도 그런 자기계발서가 뽑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석유를 다룬 책이다라고 하면 제가 뭐 70년대, 80년대에 있던 사건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멤버 중에 좀 관심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아,
1: 예를 들어 뭐 서기타동이라고
0: 이
1: 유명한
0: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의 사건을 좀 짚어달라. 그럼 그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듣고 가곤 합니다. 예.
1: 지봉 씨그 독서 토론 모임은 어떤 뭐가 많이 나온 건가요? 뭐 소설입니까 뭡니까?
0: 장르적으로 볼 때.
2: 저희도 아무래도 막 딱히 정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고전 소설이 가장 많이
0: 아,
2: 나오긴 하는데 저희
0: 네.
2: 초반에는 그래도 비문학 작품들이 많이 꽤 있었어요.
1: 근데 역시
0: 예.
1: 고전의 힘, 예를 들면 뭐 이방인이랄지
0: 그렇죠, 그렇죠.
1: 김해안이랄지 이런
0: 네.
1: 책들은 저는 정말 너무 뛰어나서 뭐랄까
0: 최고죠. 네.
1: 그리고 이게 또 언제 읽었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0: 그럼요,
1: 90대로
0: 그럼요.
1: 막
0: 네.
1: 50대 읽는 거 혹시 독서 토론 모임에 이름도 있나요?
2: 네, 제가
1: 아,
2: 정했는데
0: 네.
2: 뭐예요? 북치기 박치기.
0: 북치기
1: 제가
0: 왁치기. 야.
1: 북치기 박치기 백희씨는
0: 예.
1: 뭐예요?
0: 저희는 이름이 없습니다.
1: 왜?
0: 생각해보니까 왜 이름을 안 지었는지
1: 약간
0: 모르겠네요.
1: 당장 지으세요.
0: 지어야 되겠어요.
1: 네, 당장 지으세요.
0: 제가 모임 장은 아니고요.
1: 아니 우리도 이름 하나 만듭시다. 어디 북치기 박치기라는데 우리도.
0: 예. 아, 그러네요. 이름이 없네요.
1: 네,
0: 북치기
1: 이렇게
0: 왁치기 좋습니다.
1: 네, 책
0: 네.
1: 이야기까지. 근데 이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원작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책을 먼저 읽고 아마 영화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0: 아무래도
1: 생각이 들어서
0: 그렇겠죠. 네.
1: 책 이야기, 독서 토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킬리언 머피 배우 이야기를 좀 먼저
0: 좀, 예.
1: 해볼까요? 작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2: 배우
1: 배우
2: 이야기를
0: 배우
2: 먼저.
0: 이야기를. 네.
1: 네.
2: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킬리언 머피가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책을
0: 네.
2: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꼭 영화를
1: 본인이
2: 만들자라고.
1: 아일랜드
0: 출신이고,
1: 출신이고
0: 네.
1: 국민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좀
2: 네, 굉장히
1: 이야기를
2: 강력하게
1: 네.
2: 어필을 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킬리언 머피가 배우로서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지만, 뭔가
0: 네.
2: 어른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도덕적 윤리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배우이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실제로 이 킬리언 머피는 그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0: 네.
1: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0: 네.
1: 실제로도.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히 아일랜드도 역사가
0: 네.
1: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0: 네.
1: 신념이 있는 것
0: 그러니까 뭐그 인터뷰에서 당신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럼 아니요.
1: 같아요.
0: 아일랜드
1: 영국 사람
0: 사람이요. 그건
1: 아닙니다.
0: 아주 큰 차이가 있죠.
1: 네.
0: 이렇게 얘기를
1: 이렇게
0: 합니다.
1: 얘기하죠.
0: 예.
1: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그 배우로서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이야기,
0: 네.
1: 이 국가랄지 정치랄지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거나 관심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0: 네.
1: 목소리를 내는
0: 그 진보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약간 이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결이 있어요.
1: 네.
0: 보수적인 것에 가까운 어떤 신념을 가지기도 했고,
1: 어떤
0: 예,
1: 분야에서도
0: 어떤
1: 그렇고 어떤
0: 분야에서는
1: 분야에서도
0: 네.
1: 진보적인 지체가 있고
0: 특히 자녀 교육은 굉장히 보수적이더라고요.
1: 이게
0: 예.
1: 아버지가 장학사고
0: 엄마는 교사.
1: 엄마는 이 교육계
0: 예.
1: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0: 그렇죠, 그렇죠,
1: 있지
0: 그렇죠.
1: 않을까
0: 네네네.
1: 싶은 생각이 들고요. 킬리언 머피 외모에 대한 얼굴에
0: 아.
1: 대한 얘기를 해야죠.
2: 그 눈빛을
0: 네.
2: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1: 이게
0: 같아요.
1: 빨간색이라고 해야 돼요? 무슨 파란색이라고 해야겠지? 무슨 색이라고
0: 아,
1: 해야 돼요?
0: 파란색이에요?
1: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0: 저는 그 눈빛에
1: 네.
0: 빠져가지고 색깔도 지금
1: 그러니까
0: 볼
1: 아니
0: 구분을 못 하겠던데.
1: 그러니까 이게 알랑드롱의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0: 아, 알랭드는
1: 알랑드롱은
0: 파란색이에요?
1: 파란색이거든요. 완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킬리언 머피는
0: 네.
1: 어쨌든 푸른 계열이긴 한데
0: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감정으로 표현하면 약간 슬픔이 있어요.
1: 슬픈 눈이
0: 슬픔이
1: 있죠.
0: 있어요.
1: 슬픈 눈.
0: 네.
1: 눈.
2: 네.
0: 눈에.
2: 눈빛. 그런데 또 악한 얼굴도 가끔
0: 있어
2: 있어서
0: 있어요.
2: 그런
0: 네.
2: 영화들 캐릭터들도 많이
0: 그렇죠.
2: 맡으시잖아요. 그런 눈빛이 진짜 대체불가한 매력인 것
1: 놀랄
2: 같아요.
1: 수도 된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그 광대뼈에서 나오는 광대뼈가 전체적인 얼굴에 인상을
0: 그렇죠,
1: 남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눈빛
0: 네.
1: 다음으로 약간 높이 솟은 그 광대뼈가 때로는 악한 얼굴도
0: 네네네.
1: 표현이 가능하고 때로는 슬프게도 되고 로맨스도 되는
0: 네.
1: 그 전체적인 인상을 딱 만들어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0: 중요한
1: 사람이죠.
0: 포인트네요. 네.
1: 네.
0: 그래서 어떤 느낌을 보면은 이 배우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종처럼 잘 모르겠는 느낌이
1: 네,
0: 있어요.
1: 그게 저는
0: 예.
1: 인타임에서 아주 두드러졌다고
0: 아.
1: 생각해요. 영화를 보는
0: 네.
1: 꽤 중반 넘어서까지
0: 네.
1: 주인공들을 쫓잖아요.
0: 그렇죠.
1: 주인공 쫓는 게 일종의
0: 네.
1: 형사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역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0: 가늠할 수 없는 그런
1: 가늠할 수
0: 부분이 있죠.
1: 없는
0: 네.
1: 그렇게 흘러가는
0: 네.
1: 게 되게 인상적인.
0: 그리고 입술이 두꺼워서
1: 네.
0: 거기서 오는 어떤 인상도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입술의 두께가
1: 네.
0: 뭔가 약간 신뢰감을 준다는 느낌이 좀 있고. 네.
1: 네.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0: 네.
1: 이 발음이나 이런 어때요?
0: 그렇죠.
1: 어때요? 글은 좀 어때요?
2: 그막 엄청나게 막 명확하게 막 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뭔가 그 나른함에서 나오는 또 그런 아우라도 있는 것 같아요.
0: 있어 있어요.
1: 영어식 발음을 하긴 하나요? 미국식보다 아무래도 좀
0: 듣기에는
1: 아무래도
0: 예.
2: 미국식 악센트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미국 발음도 굉장히 잘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0: 네.
1: 쫄랑쫄랑한 목소리는
0: 아, 그렇죠, 그렇죠. 연극형 발성은 아니고 오히려 미디어형 네, 발성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네 작품?
0: 여섯 작품으로 지금은 네, 나오긴 네, 합니다만은 예예. 예.
1: 6개까지
0: 네네네네. 아, 최근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1: 6개까지?
0: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네. 네.
1: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네. 찍는 영화 전부에 킬리언 머피를 캐스팅할 수 있고
0: 네.
1: 내 경력의 남은 기간 동안 머피에게 기대어 살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0: 아, 이거는 뭐
1: 이 정도로
2: 네. 진짜
1: 거의 찬사도 찬사.
0: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은 저는 배우 입장에서 아, 뭐 그렇게까지라고 또 할 것 같기도 해요.
1: 아니, 네. 감독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면 배우로서 어떤 느낌일까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1: 그 정도로 킬리언 머피는 뭐 나한테는 절대적인
0: 네. 지금까지 총 6편입니다. 아, 배트맨 비긴스, 다크나이트, 인셉션, 예.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 덩케르크, 그다음에 오펜하이머.
1: 덩케르크.
0: 네.
1: 네. 최전작 오펜하이머.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배우 얘기를 했으니까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 워낙 러닝 타임이 길어서
0: 3시간입니다. 3시간. 예.
1: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괜찮은데 지루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봉 씨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느낌이었어요?
2: 저는 3시간 러닝타임이 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몰입해서 봤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 이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잖아요.
0: 그렇죠.
1: 실존 인물을
0: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관련된 책이 있죠.
1: 네.
0: 그 책을 기초로 이 영화가 만들어져서 예, 책 두께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네, 책을 이 원작이 된 책이
1: 예. 각본가는 이걸 다 읽고
0: 그렇겠죠. 뭐 한두 번 읽는 게 아니라 뭐 각본을 쓰기 위해서는 수십 차례 반복해서 읽었겠죠. 예. 그걸 오히려 3시간으로 축약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아예 유년기는 이 영화에선 빠져 있고,
1: 아, 네,
0: 예, 예.
1: 근데 책에서는 유년기
0: 아마도 예, 다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어떤 부분을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인데.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이게 3시간이나 되는 영화가 그냥 뭐 이렇게 몰입해서 보고 지루하지 않았다고 느낄 만한 요소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한 개인으로서 오펜하이머가 인류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걸 이제 알고 한 개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갈등
1: 네.
2: 이런 것들이 잘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시청자로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아,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 들어가면서
0: 네.
1: 내 이야기가 되고 특히 인상적인 장면 어떤 거 기억이 남으세요?
2: 이제 그 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 약간 강당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1: 네.
2: 연설을 할 때 혼자서 굉장히 막 거의 지구에 혼자 되어 있는 것 같은
0: 네.
2: 지구의 창조자이기도 하면서 파괴자가 되었다 이런 대사가 굉장히 또 외로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
1: 사람들이 온통 다 이제 그 네. 실험이 성공을 해서
0: 네.
1: 만들어냈으니까 막 다 열광하고 하는데 본인만
0: 네.
1: 뭐 괴로운 거죠.
0: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한쪽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군중 앞에선 연설자의 입장의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폭발 장면과 그 핵폭

0: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마찬가지인가요?
2: 그런 것들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건 이제 놀란 감독이었던 연출과 편집의 힘이라고도 할수
0: 아, 뭐
1: 있는데,
0: 예술이죠.
1: 잠깐 그 놀란 감독 얘기를 좀 해보죠. 놀란 감독은 편집에 정말 그 진수를 보여주는
0: 정말요?
1: 최고의 감독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1: 영상
0: 이번,
1: 편집, 이미지 이런 것들이.
0: 그래서 이 영화를 한 초반 한 15분만 보면, 무슨 얘기를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 거를 잠깐 그 기준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두 개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안을 획득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 청문회고,
1: 청문회죠.
0: 또 한쪽에서는 오펜하이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굉장히 막 고군분투했던 한 남자의 청문회예요. 이두 개의 청문회를 교차 편집해서 보내주는데,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아, 이쪽 화면은 오펜하이머 청문회고, 저쪽은 저 사람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청문회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점들이, 근데 재밌는 게 하나는 오펜하이머 시점에서는 자기가 한 일, 그리고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입장에서는 내가 저자에게 한 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모두 다 봐야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아 정말 편집이 예술이죠.
1: 어떻습니까? 편집 이야기 안할수 없거든요, 놀란 감독은.
2: 그쵸. 역시 또 놀란 감독답게 이 영화에서도 편집이 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돋보였던 것 같아요. 또 영화를 보는 또 새로운 재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1: 여기도 흑백과 컬러가
0: 그렇죠.
1: 이렇게 막
0: 예,
1: 교차되면서
0: 메멘토의 거꾸로 버전.
1: 그러니까 메멘토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반대로 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영화는 흔히 편집 예술의 뭐 편집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편집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0: 그렇죠.
1: 정도로. 근데 그걸 가장 잘 실현해내는 감독이 바로 놀란 감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이번에 그런 편집, 그러니까 사실은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요. 초반에 비가 내리는 장면에 그 빗방울이 이렇게 펴지는 이런 장면이 후반에 계속 반복되면서 다른 장면과 만나요. 폭발 장면인도 만나고 누군가의 어떤 그 감정을 건드리는, 심지어는 그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빗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퍼지는 장면이 한 서너 번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토리랑 엮이게 돼 있어요. 그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그 빗방울이 장면들이, 그래서 야, 이건 대사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1: 저는 그
0: 들어요.
1: 장면, 인셉션에 그
0: 네네네.
1: 돌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0: 아,
1: 펭이라고
0: 네네네네네.
1: 했잖아요.
0: 팽이, 팽이.
1: 그 펭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면도 조금 보였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돌아감으로써 내가 무엇을 느끼고,
0: 그렇죠.
1: 아, 그래, 맞아라고 하잖아요.
0: 보통은 다른 감독들은 그걸 대사로 표현하거나 스토리의 어떤 긴 이야기로
1: 그렇죠.
0: 보여주고 싶어 할 텐데, 그한 장면으로 그냥 설명을 해버리는.
2: 또, 그게 킬리언 머피의 장점과 놀란 감독의 편집 기법이 또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침묵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감독이나
0: 아, 특히 그
2: 배우라는
0: 폭발 장면.
2: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그다음에 침묵하면서 표정으로 그걸 보여 그게 맞네.
2: 그두 감독과 그 배우의 시너지가
0: 네.
2: 완벽한 것
0: 가장 클라이막스 지점에서 침묵으로
1: 같아요.
0: 표현하는 그게 너무 정말
1: 그러니까요.
0: 절묘했죠.
1: 어떤 회사보다 침묵이 가장 강력하게 가슴을 두드리는. 근데 그걸 킬리언 머피가 해내야 쓰는
0: 그러니까요.
1: 장면이니까 나는 원했는데 그 배우가 그걸 해내지 못하면
0: 그렇죠.
1: 감독 입장에서는
0: 계속 다시 가는 거죠. 한번더 해볼까요? 138번째.
1: 또 인상적인 장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거 말고도 아니면 다른 영화에서도 얘기해서 괜찮습니다. 뭐 인셉션도 나왔고 아까 다크나이트도 나왔고
0: 저는 이 오펜하이머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 장면인가 싶은 정도의 어떤 과격한 노출신이 있거든요. 청문회 장면에서 바람 피우는 상대와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 놀란 감독은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

0: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인간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구나.
1: 이
0: 네.
1: 사람도
0: 네.
1: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지만
0: 네.
1: 결국 이 사람도
0: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아니 무슨
1: 우리 지성 씨가 말한 백희 씨가 말한 그
2: 네,
1: 장면들
2: 맞아요.
1: 어떤 걸 했었어요?
2: 인간의 적나라함과
0: 네.
2: 뭔가 양면성을 진짜 잘 보여준
1: 이
2: 작품이라고
1: 사람도
2: 생각해요.
1: 밑바닥이 있어.
0: 그러니까요. 네,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1: 이런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0: 네.
1: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0: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 이건 진짜 이 감독이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 오펜하이머. 근데 이걸로 이제 킬리언 머피가 아카데미
0: 예.
2: 남우주연상
0: 나란히 세 명이 받았죠?
1: 놀란도
0: 받고,
1: 작품상도
0: 받고,
1: 받고.
0: 네. 그 다음에,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1: 맞아, 로다주.
0: 예.
1: 조연을
0: 조연을
1: 받았죠.
0: 받았습니다. 네.
1: 잠깐 딴기로 셉시다. 우리 로다주가, 아니 우리의 아이언맨이
0: 아이언맨, 네.
1: 이렇게 또 비겁한,
0: 네.
1: 아니 어디나 정치인들은 다 저러는구나.
0: 그러니까요,
1: 우리 영화
0: 네.
1: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0: 네.
1: 이런데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 짓을 다하는
0: 그러니까요.
1: 로다주의 연기도 어떻게 좀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어떠세요?
2: 네, 로다주 연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영웅의
0: 네.
2: 아이언맨과는 진짜 거의 다른 사람 아닌가 싶을
0: 정말로요.
1: 진짜 로다주만 왜냐면 가면 없어서 그런가?
0: 네.
1: 아이언맨이라 아니 옷을 안 입어서 그런가? 나는
0: 심지어도 그 주름 표현도 얼굴이 주름지고 이렇게 톤을 낮게 발음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1: 정말 욕망 덩어리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표현해내는
0: 그리고 정말 그 질투사 누군가를 미워해서 모든 걸다 네. 그 중반까지는 그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한 중반쯤부터 정말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준비해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인류의 어떤 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을 퇴장시키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직언하게 하는 반론을 또 펼치게 해서 이 사람을 하나씩 하나씩 또 정신적으로 갉아먹는 어떤 느낌들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대단했습니다, 정말.
1: 그 외에 이제 에밀리 블런트,
0: 아,
1: 맷
0: 네.
1: 데이먼,
0: 아,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주연 배우들을 조연으로.
1: 그러니까요. 놀란 감독의
0: 네,
1: 능력이죠. 야,
0: 능력이죠.
1: 그냥 그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0: 네.
1: 당신의 영화에 난그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나온다는 거
0: 아, 그, 보헤미안
1: 아니에요?
0: 랩소디 프레디 머큐리 맡았던 그 배우를 조연으로 아주 짧게. 사소하게.
1: 청문회장에서
0: 네.
1: 짧게.
0: 아, 정말.
1: 진짜 대단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또이 제가 질문하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2: 아까 이제 또 기억나는 장면이
0: 장면. 네.
2: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그냥 슉 하고 지나갔던 장면일 수 있는데 그 이제 실험을 성공하고 나서 일본의 어느 도시를 폭격할 건지 자유를 결정하는 장면이
0: 네.
2: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어디는 되고 아 어디는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자기의
0: 네.
2: 신혼여행지여가지고 거기 정말 아름다운 도시여서 안 된다.
0: 네.
2: 이런 뭔가 진짜 사소한 이유잖아요. 그거를
0: 네.
2: 보면서 약간 인간의 무감각함?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든 인물에 대한 그런 적나라함과 양면성을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거구나를 좀 느낄 수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네.
1: 맞아요.
0: 정말
1: 내가
0: 개인 취향으로. 네.
1: 거기 나는데
0: 네.
1: 진짜 거기다 지금 떨어뜨릴 건데
0: 네.
1: 너무 끔찍한 말이 사실은.
0: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정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가 거대하게 어떤 철저하게 잘이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 그 끝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소함이 어떤 의사결정의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지를 생각하면 모든 걸다 그냥 믿고 맡겨서는 안 되겠다. 예.
1: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 전쟁 상황 속에 있지만,
0: 네. 네.
1: 처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리더들의 그몇 명의
0: 네.
1: 그말 한마디, 눌러,
0: 네.
1: 발포해, 이걸로 시작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과연 누가 주었는가? 물론 대통령으로 뽑아놨지만,
0: 네.
1: 당신한테 전쟁을 일으키라는 권한까지 준 것인가라는 어떤
0: 맞습니다.
1: 근본적인
0: 네.
1: 질문을 시민들은 할 수밖에 없죠.

0: 그리고 우리는 대의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 최종의 의사 결정 과정에는 아주 사소한 어떤
1: 네,
0: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
1: 맞아요.
0: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그런 것들이 참 무섭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 이야기로 가기 전에
0: 네.
1: 음악을. 그 오펜하이머의 음악이야.

0: 음악도 강렬하죠. 오펜하이머의 OST 잠깐 만나봤습니다.
1: 네.
0: 자, 이지영 이백혜 영화 대 영화. 오늘은 청취자 한 분을 네. 모시고
1: 우리 지봉 씨.
0: 네. 지봉 씨 애칭은 네. 지봉 씨라고 불리는
1: 봉.
0: 네.
1: 지봉.
0: 지봉 씨를 예. 모시고
1: 북치기 박치기 지봉 씨.
0: 어, 됐어. 네. 됐어.
1: 누가 네. 누가 보면은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트박스 모임인 줄 알 것 같아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비트박스 잘 하시죠?
2: 아니요.
1: 아니, 아닌가요?
0: 전혀요. 전혀 아니랍니다.
1: 네. 아하. 네.
0: 지봉 씨와 함께 영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킬리언 머피
1: 네.
0: 배우의 두 작품. 오펜하이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 이처럼 사소한 것들.
0: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도, 이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보셨나요?
2: 네.
0: 이제 거꾸로 하신 분들도
1: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0: 그러면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의 느낌은 어땠어요?
2: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도 되게 술술술술 읽혔는데 네. 이게 또 영화로 거의 그대로 표현이 됐거든요. 책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되게 마음이 또 약간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무거운 또 책임감을 또 느낄 수 있는 책과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 네. 영화는 그러면 이제 물론 책을 충실히 따라서 네.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이제 킬리언 머피가 이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 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어땠어요 영화는?
2: 영화도 진짜 킬리언 머피가 그 책에 나오는 책에는 이제 그 인물에 대한 감정의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걸 킬리언 머피가 진짜 잘 너무 연기를 잘 해줘서 그걸 보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1: 네.
0: 킬리언 머피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1: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영화의 킬리언 머피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한 지금 영화 초반이 저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볼지 말지를 초반에 결정해야 되니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인물의 그 입장을
0: 네.
1: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한 10분, 15분이 지났는데도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물이 정확하게 선한 인물인지 악한 인물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건 딸이 많다.
0: 네.
1: 뭐 단 5명 되는 것 같아요. 딸이
0: 예. 네.
1: 그리고 자기 일이 굉장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네. 뭐 석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납품하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 얼굴이 그렇게 막 밝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약간 교차 편집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어린이가 나와요 갑자기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어린이의 상태가 불안정해요 엄마와 또 누군가 함께 한 세 명이서 함께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아이 심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계속 보여져요 근데 이게 나중에 킬리언 머피라는 게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선한지 악한지를 이 어린 시절 장면으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악한 어른으로 컸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것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15분에서 멈추지 못한 이유가 이거다. 이 킬리언 머피 얼굴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싶어서, 어린 시절에 그 불우한 이, 어떤 감정 상태가 어른 킬리언 머피에게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우리 지봉 씨는 마이크 조금 가까이 있었는데요. 네. 지봉 씨는 그러면 책 때문에 이 영화를 그냥 보게 된 겁니까? 킬리언 머피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나요?
2: 킬리언 머피 때문에 선택하고
1: 네.
2: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온 그 킬리언 머피의 얼굴을 보고
1: 네.
2: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 감정은 뭐예요? 좀 보호해주고 싶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호기심이에요? 아니면 너무 잘생겼다? 뭐 어떤 느낌인 거? 어떤 느낌인 거예요?
2: 그냥 어떻게 킬리언 머피는 어떻게 이 캐릭터를 연기했을까가 좀 궁금해요.
1: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포스터가 굉장히 제가 지금 영화 초반의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모르겠는 포스터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숨기고 있지? 이런 호기심이 불러일으켜지는 느낌이죠.
0: 이 포스터에서 킬리언 머피의 표정이
1: 네.
0: 아주 복잡합니다.
1: 네, 복잡해요.
0: 엄청 복잡해요.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선악으로 잘라서 볼 네, 수가 없어요.
0: 아주 복잡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1: 네.
0: 이렇게 그 시놉시스의 맨 첫 문장에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또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1: 그렇죠.
0: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셨어요?
2: 저는 사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랑 오펜하이머랑 이 두 작품을 같이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사실 뭔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과학자는 뭐 핵만 만들면 돼.
1: 네.
2: 아니면 수녀원은 뭐 이래야 돼. 뭐 나는 그냥 한 가장으로서 이래야만 해. 라는 네, 그런 뭔가 당위성과 본질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이 조금 묻어있다라는 생각을 두 가지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서
0: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2: 네,
0: 해야 되는 고민인
2: 네.
0: 건가요?
2: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해가 아니라 일단 존재하니까 그대로 뭔가 실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무거운 뭐 슬픔, 위로 같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네.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니
1: 네.
0: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2: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킬리언 머피가 그 수녀원의 아이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이제 수녀원의 그 아이의 실존을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물리적 존재를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1: 네.
2: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뭔가 본인의 실존도 또 체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1: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마지막까지 킬리언 머피의 눈빛이 계속 흔들려요. 수녀님을 만났을 때도 똑바로 눈을 보지 못하고 눈빛을 깔고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두 가지를 이 눈빛이 방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반에 느꼈던 이 사람이 선한가? 악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일어나? 마지막까지 사실 이야기를 끌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어린아이 시점에서 다시 보여주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자기의 그 정서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살짝 느낌들을 주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 그 장면을 보여준 게 킬리언 머피의 마지막 선택과도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짐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성된 것 같더라고요. 네.
0: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책도 그렇고 결국에는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데
1: 네.
0: 그냥 그런 장면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그게
0: 계속 고민만 하고
1: 결정적인 그 시험대에 오른 장면이 아내에게 봉투를 준 편지를 아내가 발견하게 해요.
0: 네.
1: 수녀가 준 편지와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아내가 발견하게 하고 아내가 어쨌든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심성이 심약한 주인공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시험대였던 것 같아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아 지금 나와 아이들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분이야
0: 네.
1: 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어떤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뭘 하려고 하지 마. 이럴 때도 계속 사실 확신에 찬 눈빛이 아니에요. 네. 킬리언 머피의 눈빛이. 그러니까 이 확신 없는 여러 번의 시험대를 통해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는 본인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조차도 관객한테 확신 안 주는 게 얄밉다. 왜냐면 끝까지 모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일반인 같으면 저 말을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내의 강한 말과 누가 주변에서 속삭여주는 하지 마. 이런 말에 나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만약에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영화를 봤다면 계속 저 사람이 과연 저 손을 데리고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막 계속 예상하게 될 것 같잖아요.
1: 네. 네.
0: 어땠어요?
2: 저는 이제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봤으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가 조금 그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1: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 이제 책에도 아까도
1: 예.
2: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제 와이프도 자기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적 갈등을 하는데 이제 그게 바깥으로도 보이고,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선택으로 이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실존주의에 관련해서 실제로 그 물리적으로 그 소녀를 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러한 점에서 뭔가 실존으로서의 인간? 예, 완벽하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장치이지 않았나? 좀 그게 구하지 않고 그냥 고민만 했다면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바랑 좀 달랐을 것 같아요.
0: 작가는 결국
1: 네.
0: 우리는 얼마든지 내적 갈등을 겪고 그리고 눈치도 보고 이럴 수
1: 네.
0: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손을 내밀 것이다
1: 그렇죠.
0: 라는 어떤 희망과 또 용기와 이런 거를
1: 네.
0: 주고 싶었기 때문에
1: 정말
0: 결론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1: 행동 하나
0: 행동으로
1: 하라. 예.
0: 당신의
1: 라는
0: 그
1: 메시지가
0: 행동
1: 되겠죠.
0: 하나가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니다
1: 네.
0: 라는 것을 보여준.
1: 그렇죠.
0: 오히려 그게 그책 제목, 나는 책 제목을 진짜 생각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이처럼 사소한 것도 아니고 겉들이고 사소하다라는
1: 네.
0: 사소한 것들 왜 이렇게 지었을 일단 지봉 씨 생각에
1: 네.
0: 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지었을까요? 결코 사소하지 않은데
2: 사실 아까 오펜하이머를 얘기했을 때도 그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어떤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린지 결정했잖아요. 이건 그
1: 네.
2: 정반대로 되게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위? 그런 것들로 이한 소녀의 생명을 또 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또 나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어떤 사소한 게 되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0: 긍정적인 영향.
2: 긍정적인 영향을
0: 누군가의 말
2: 줄 수도
0: 한마디로
2: 있지
0: 내가
2: 않나.
0: 갑자기 막 각성이 되기도 하고
1: 네.
0: 그렇기도 하니까. 네. 백희 씨는 제목에서 어떤 느낌
1: 아, 저도
0: 받으셨어요?
1: 비슷한 느낌, 그 양가적인 어떤 느낌, 그리고 이게 사소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사소함이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겉들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이 모두를 다 수렴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 순간순간순간 하나하나하나들이 모이는 것, 켜켜이 쌓여가는 것들을 또 표현하는 것
0: 그것이
1: 같고,
0: 이제
1: 네.
0: 인간이고 인생이다.
1: 네. 왜냐면 그 앞부분에서, 굉장히 앞부분에서 이 소녀를 처음 만났을 때 진실을 바로 알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사소하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인 거예요, 사실. 행동까지 옮겨지는, 근데 그이 모든 걸 사소하다고 할 거냐, 모든 걸다 중요하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 이 모두를 다 표현하고 있다, 하나도 사소한 것이 없거니와, 예.
0: 이렇게 사소한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1: 네.
0: 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큰 것들을 이루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소한 것 하나도 큰 것이고, 사실은, 예.
0: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이 진짜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1: 네.
0: 많이 했어요.
1: 그리고 사실은 주제에서 벗어난 생각이긴 한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함부로 사소하게 대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장면들은 아이니까 회복성이 좋겠지, 지가 알아서 크는 거야. 오펜하이머에서 우는 아이를 안 달래주거든요. 그렇게 키우는 거야, 애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이를 좀한번더 안아주고 한번더 눈을 맞춰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것이 사소하다고 해도? 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결 밖에서 그냥 좀큰 틀에서 바라보면.
0: 어때요?
2: 네, 저도 너무 좋은 해석인
0: 그쵸?
2: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화를 또 보고 싶어지네요.
1: 네.
0: 그러니까 참 어느 때 이렇게 툭 던진 그 한마디,
1: 네.
0: 그게 나를 깨우기도 하고, 그 정말 저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이 제목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1: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사소한 것인데 왜이 영화가 계속 전반적으로 어두울까? 이 생각도
0: 진짜
1: 해봐요. 계속
0: 어두워요.
1: 어두워요. 그 주인공이
0: 아니,
1: 그
0: 컬러를
1: 숯을
0: 왜
1: 팔아서
0: 그렇게
1: 그런가? 계속 네. 계속 손도 손도 어두워. 손은도 계속 뭐가 묻어 있어. 맨날 씻어. 맨날.
0: 아니, 그럼 네. 소녀에 네.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1: 그렇죠.
0: 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대부분은
1: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공의 마음 상태가 어두운 밝음을 지향하는
0: 높지 않는,
1: 네. 그래서 씻잖아요. 네. 씻으니까 흰 손이 나오거든요. 네. 이 어둠을 벗겨내는 네. 것이 주인공의 결국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0: 어떤 같은 생각이신가요?
2: 네. 그 뭔가 나도 나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약간 네. 그런 상태를 수트로 이제 좀 표현을 네. 했는데
1: 그렇죠.
2: 네, 그걸 이제 오히려 막 자기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어 계속 조금 혼자 앉아서 막 고민하고 하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지 않았나.
0: 그런 것들 이제 손을 씻는 장면 네. 뭐 이런 것들.
1: 맞습니다.
0: 오치지에 나와 있습니다.
1: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네.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죠. 네. 오펜하이머 네. 3시간이어서 그렇지.
0: 저도 한 번도 집에서 생각 안 했거든요.
1: 정말요? 네. 네.
0: 그래서 안 지루한데? 영화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이
1: 그렇습니다.
0: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면 느끼지만 충분히 그래도 중간에 혹시 지루함을 느끼나 하더라도
1: 네.
0: 그 부분을 또 견디면 재밌어지니까 네.
1: 아 재미 없어질 만할 때마다 그 누구죠? 아인슈타인? 누구?
2: 아 맞아요. 예. 아인슈타인.
1: 맞나요?
0: 아인슈타인 맞을 걸요?
1: 근데 한 세 번 등장하는데 네, 네, 네. 거기 굉장히 호기심 네, 가득하게 맞아. 느껴집니다. 뭐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확 전환해줘요. 네.
0: 오늘 지봉 씨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영화 이야기는 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라는 게 있나요? 장르 가리지 않습니까?
2: 네, 장르를 가리진 않는데 사실 장르보다는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 감독이나 배우 위주로 조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0: 특히 이 감독은 믿고 본다.
2: 요즘 사실 제일 핫한 감독이지 않을까 싶은데 윤가은 감독님. 세계 네. 주인
0: 네, 윤가은 감독 정말
2: 네, 네. 최근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받으셨죠.
0: 다른 작품이 뭐가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거의 세계 주인으로
1: 네 너무 많이
0: 해서 네. 이 감독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지
1: 맞습니다.
0: 찾아보고
1: 굉장히 좀 새로운 시선인 것 같아요. 세계 주인의 이 작품의 네. 내용은 네. 뭐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네. 느끼셨겠지만 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0: 네. 이 어떤 감독이나 배우를 보고 영화를 좀 선택하는 그런 편인가요?
2: 네 그렇습니다.
0: 배우는 또 우리나라 배우는 누구 좋아하세요?
2: 박정민 배우님 아~ 예전부터 아, 너무 역시, 좋아했습니다. 예.
0: 아니 2030이 박정민 네. 배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그 구교환은요?
2: 아 구교환 배우도 좋아하긴 하는데 구교환 네. 배우 작품을 제가 많이 보진 못해가지고
1: 박정민.
2: 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상하게 아니 박정민이 무슨 막 조각 같은 미남 배우 아니잖아요.
1: 네. 근데 약간 네. 그런 거 있나 보호해주고 싶은.
0: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2: 아니,
0: 그,
2: 뭐해?
0: 그건
1: 아니에요? 뭔가 그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 근데 짜증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2: 맞아요.
0: 뭐가 매력 있어요?
2: 사실 이건 조금, 이거 사소한 걸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막 박정민 배우가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네. 하는 신문사 인터뷰를 했던 걸 우연히 읽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스쿠터를 타고 혼자 왔다.
1: 아,
2: 그러한 뭔가 네. 인간적이고 투명한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래도 나름 배우고 네네네. 이름도 이제 알려지고 하는데 스쿠터를 혼자 타고 와가지고 네. 얘기하고 또 혼자 스쿠터를 타고 갔다는 그 기자도 아~ 되게 놀라셨더라고요.
0: 네.
2: 그런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2: 박정민 배우만의 그런 솔직함과 투명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0: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드러난다.
2: 네.
0: 특히 좋아하는 작품 뭐 있어요, 박정민?
2: 아 너무 많은데 네. 최근에 봤던 얼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1: 기가 막혔죠.
2: 네.
1: 도장판은 맹인으로 네. 또 1인 2역 했던. 네.
0: 오늘 어떠셨습니까? 짧게 소감 좀 부탁드려요.
2: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편의 영화를 저희가 얘기한 걸 듣고 한 분이라도 조금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공동체 라디오도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좋다.
0: 언제든지 여러분한테
1: 지봉, 지봉, 지봉, 지봉.
0: 시간 다 맞춰드려요.
1: 네. 아, 봉. 네, 그럼요. 네.
0: 얼마든지.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0: 오늘 좋으셨죠?
1: 아,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두 작품은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작품이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0: 그렇습니다.
1: 예. 아, 그러세요? 예.
0: 그때부터 이제
1: 한
0: 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1: 아, 사소하죠, 사소하죠? 취향이, 취향이.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백희였고요.
2: 저는 지봉이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계절의 틈새마다 시간은 저마다의 색을 칠해둡니다. 눈부신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의 저녁, 바람을 따라 문득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거나 내가 머무는 공간을 가만히 둘러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전주의 나지막한 골목길,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시원한 강변, 그리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는 집이라는 공간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마다의 다정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나지막한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삶의 이야기를 소복이 담아내는 시간.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예빗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예빗의 노래, 불안한 내 맘 달랠 곳은 너밖에 없어 라고 한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사랑할 거야 입니다.

네, 예빗의 사랑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예빗은 2023년 6월 1일 미니 1집 23으로 데뷔했고요. 계속해서 음악들을 발매해 오고 있습니다. 이어갈 노래는 너무 보고 싶어 듣고 오시죠.

네, 예빗의 너무 보고 싶어 어쿠스틱 콜라보의 원곡이었습니다. 리메이크 버전도 너무 잘하죠? 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요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예빗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니 앨범의 데뷔는 2023년이 맞는데 고등학생 때였던 2018년 제29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면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고 2020년 싱글 날 위에 웃어줘를 통해서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현재는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네, 예빗의 음악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가장 최신 곡입니다. 예윗의 트래블러라고는 노래인데요. 몽골 여행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구름이 함께했습니다. 트래블러.

네, 예비츠는 2016년 12월 16일에 첫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되면서 유튜버로도 많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첫 영상은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커버곡이었는데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건 검정 치마의 기다린 만큼 더를 커버한 곡이라고 합니다. 1800만회를 돌파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들을 노래는 On Air라고 한 곡입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던 예빛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요,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번 주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까 여러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네, 뭐 6월에 이렇게 맑고 실록이 어우러지는 이 날이지만 좀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뭐랄까 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머물 수 있는 어떤 강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이고요. 논스톱 뮤직플레이 주간 플리 마무리했고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의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면서요, 강변을 거니는 듯한 기분 좋은 설렘과 낭만을 담은 노래 오빠야 강변 살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먼저 원곡을 여러분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은요 이미 발표가 된 곡입니다. 포크폴리오의 이름으로 발표가 된 곡인데요, 오빠야 강변 살자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0: 네, 오빠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던 때가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21년 4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오빠야 강변 살자 처음에 받았을 이 사연을 받았을 때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좀 저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편안하게 접근을 처음에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야를 가지고 조금 재미있게 좀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그 사연을 받아서 했었던 사연을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연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 늘 이렇게 AI 낭독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2021년 4월 6일 7000번님 문자 사연입니다. 낭독해 드릴게요. 전 부산 사투리 쓰는 여자에게 오빠야 소리 듣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고 정말 운 좋게 울산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저의 바람대로 결혼 후 10년이 돼도 여전히 오빠야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하는데 이젠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것이 아내가 갑자기 다정하게 오빠야 하고 부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두려워져요. 우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이번에는 또 뭘 걸린 걸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저 굉장히 정직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러네요. 하하. 저번 아재 개그 시간에 들으니까 아내 전화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안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울산 여자 내 아내, 전라도 남자인 내가 참 사랑이야.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빠야 강변 살자, 김은총.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지. 오빠야 라 불러준다면 나 녹을 것 같아. 간절한 나의 바람이 저기 저 하늘에 가닿은 것인지 오빠야 라 불러주는 너를 만나게 되었어. 두근대는 나의 가슴은 88 고속도로를 타고.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두근대는 나의 가슴은 화개장터를 가로질러.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앙증맞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해.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내 마음을 미치게 해. 앙증맞은 사투리는 나를, 애교 섞인 사투리는 나를, 요정 같은 사투리는 내 마음을 워 미치게 해, 미치게 해, 미치게 해.
0: 네. 아주 열심히 읽어주고 있죠. 지금 읽을 때마다 조금 가끔 좀 놀라곤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로 뭐 낭독해드려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제 목소리를 또 아껴가면서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오빠야 강변 살자 이 노래에 맞춰서 쓴 에세이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에세이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제가 좀 문제인식을 조금 하게 됐었던 곡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과 포크송으로 같이 함께 듣는 거.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전라도 남자분과 경상도 여자분, 네, 로맨스가 담긴 사연이었기 때문에 약간 뭔가 동서화합, 약간 지역 갈등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노래로 이 노래가 처음에 잘 쓰여지길 바라면서 노래를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이외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여성 인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오빠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지는 함의가 좀 그 뭐랄까 위계 관계. 를 좀 나타내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또 좋게만 보이지도 않고 최근에 어떤 선거 당시에도 뭐 당대표가 또 오빠라고 불러봐라고 꼬마 아이한테 했다가 또 그게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사실 담길 수도 있고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는 곡임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들을 에세이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1: 이별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와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삶을 지탱하는 낭만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날아온 문자 사연 속에서 거짓말처럼 피어나곤 한다. 2021년 4월 6일 아침, 내 시선을 사로잡은 다정하고도 뭉클한 문자 사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7000번 청취자님은 경상도 특유의 억양으로, 그것도 부산 사투리를 쓰는 여성에게 다정하게 오빠야 라는 소리를 들어보는 게 평생의 로망이었다고 고백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정말 운 좋게 울산 출신의 여성분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사연은 유부남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의 영역으로 부드럽게 꺾여 들어갔다. 그 귀하디 귀한 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달콤하긴 한데 이젠 아내가 갑자기 너무나도 다정하게 오빠야 하고 나를 불러세우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묘한 공포가 엄습해온다는 넋두리였다. 내가 최근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걸린 걸까? 하는 마음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른단다. 본인은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휴대폰 화면에 아내의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무서워하는 다른 유부남들의 사연을 들으며 깊은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말은 이렇게 엄살을 부렸지만 사연의 마지막 문장에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경상도 여자 내 아내를 전라도 남자인 내가 참 사랑이야 하고 얹어낸 고백 속에는 영호남의 차이를 위트와 사랑으로 녹여내고 있는 투박한 진심이 가득해 내 가슴을 따뜻하게 데폈다. 이 사연을 소화해내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시인 김소월의 서정시 엄마야 누나야의 서사가 스치듯 지나갔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라는 목가적인 노래의 형태를 고스란히 빌려와 사연 속 남자의 애틋한 마음을 결합해 곧바로 오빠야 강변 살자라는 제목을 지어올렸다. 후렴구에 중독성 있게 반복되는 오빠야 강변 살자, 오빠야 내랑 살자라는 소절은 이 곡의 핵심적인 주춧돌이다. 한편으로는 온 나라가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버린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탁 트인 강물이 내다보이는 리버뷰 아파트가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씁쓸한 부동산 세태를 포크 특유의 해악과 풍자로 슬쩍 비틀어보고 싶기도 했다. 그렇게 정겨운 사투리라는 서정적인 소재 위에 이상향이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세태의 상징인 강변을 매끄럽게 엮어내며 노래의 뼈대를 완성해 나갔다. 하지만 가사를 적어내려가며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싱어송라이터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오빠라는 단어는 본래 가족 호칭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호칭이 울타리를 넘어 친밀한 관계에 손이 남성을 부르는 일상어로 과도하게 확장돼 쓰인다. 김희정민님의 글을 보면 일상에서 오빠라는 말이 너무 자주 쓰이는 현실 뒤엔 남성들의 강한 욕망과 은연중에 생기는 불평등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꼬집는다. 대학가 새내기 시절 남자 선배들이 다뜸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자청하는 풍경처럼 관계를 선배라고 부를 때보다 오빠라고 부를 때 은연중에 상대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어린 대상으로 대하거나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오빠라고 부르고 불리는 순간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은밀한 서열이 생겨나고 이것이 남녀 사이의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은 나에게 꽤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인터넷 공간에서 흔히 조롱적인 어조로 말하는 오빠 지칭서들, 즉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입만 열면 오빠는 말이야 를 연발하는 행동 역시 거부감을 자아낸다. 대화 속에서 은근히 자신이 남자라는 점, 선배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윗사람으로 대접받으려는 속마음이 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다. 대등함 대신 자신의 지위와 서열을 앞세우는 표현은 소통을 단절시킨다. 나 역시 대중들과 편안하게 소통하고 싶고 누구보다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기에 일상과 창작 안에서 이런 권위적인 표현을 조심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곤 한다. 구전되는 노랫말이 대중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엄격한 눈으로 들여다본다면 이번 곡 오빠야 강변 살자는 호칭 속에 담긴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이나 불평등한 관계의 맥락을 너무 단순하게 넘겨버린 채 그저 남성들의 판타지를 만족시켜준 곡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었다. 사연자가 보낸 문자는 순수한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노랫말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는 사람은 창작자인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곡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은 변질돼 버린 오빠라는 단어의 때묻지 않은 다정함과 순수한 친밀함을 유쾌하게 되찾아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가사 속에 일부러 88 고속도로나 화개장터 같은 구체적인 지역의 공간들을 배치한 건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라도 출신의 남자와 경상도 출신의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일궈온 서사 이면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오랜 시월 이어져온 영호남의 가슴 아픈 지역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노래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표준어와 세련된 도시 문화만을 최고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사투리가 가진 정겨움과 깊은 다정함의 매력을 많은 이들이 다시 발견하고 아꼈으면 했다. 호칭 속에 얽힌 고민도, 해묵은 지역 갈등의 아쉬움도 포크 음악이 가진 따뜻함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용감하게 마주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곡의 멜로디 속에 조용히 심어둔 진짜 장치였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나의 고민과 실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포크폴리오를 통해 오빠야 강변 살자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대중들은 참 뜨겁게 응답해 주었다. 화려한 기계음 대신 오직 소박한 통기타 한 대와 다정한 화음, 멜로디카 연주로 채워진 사운드는 과거 청바지와 통기타 하나만으로 낭만을 노래했던 옛 감성을 오늘의 멜로디로 부활시켰고 세대와 지역의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수많은 무대 위에서 오빠야 강변 살자 소절이 시작되기 무섭게 온 관객들이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하게 웃음 짓는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창작자로서 커다란 용기를 얻는다.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과 마주앉아 사투리가 가진 매력이나 호칭 속에 숨어있는 대화 방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참 뿌듯한 성취라고 생각한다. 포크송이 가진 진짜 힘은 이렇게 쉽고 친근한 멜로디를 통해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화의 자기로 이끌어내어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있다. 나는 앞으로도 음악을 해나가는 동안 설령 그것이 예민한 주제이거나 날선 시선들을 감내해야 하는 길일지라도 결코 도망치거나 침묵하지 않고 싶다. 사투리에 대한 은근한 편견, 호칭의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지역 갈등과 세대 간의 반목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포크 음악이라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끊임없이 풀어내며 노래하고 싶다. 음악이 세상을 당장 한순간에 바꾸진 않더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으로 다정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속삭여줄 수는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7000번 청취자님의 사연 속에서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아내를 향해 던진 그 투박한 사랑의 고백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오해와 날선 갈등들 역시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다정한 이해 속에서 기어이 눈 녹듯 아름답게 녹아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 다정한 마음의 강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0: 네, 오늘도 우리는 그 다정한 마음의 강변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했는데요. 이 한 곡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메시지 하나만 있는 단일의 메시지의 노래도 너무 매력있고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 곡 안에서 오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여러 의미가 빚어내는 사회적인 어떤 뭐 이야기들, 역학관계들을 좀 이렇게 짚어볼 수 있고 그게 문제제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 또 되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 그랬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갈등이라거나 세대 간의 반목 같은 그런 무거운 주제들을 이런 포크 음악으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장르라는 것이 또 제 스스로 포크 뮤지션으로서 자부심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음악이 뭐 단숨에 혁명처럼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노래가 은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함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그게 또 음악이 가진 여러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가 포크폴리오를 통해서 오빠의 강변살자를 먼저 이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 종종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 그 무대에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쉽게 따라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크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 사투리가 갖는 그 매력 좀 과거에는 진짜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고 일부러 더 이렇게 사투리가 아닌 표준어를 쓰기 위해서 막 더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투리가 진짜 매력이 있는 언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투리를 좀 더 아껴줬으면 좋겠고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오빠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땐 처음에 좀 놀랍기도 했었고 아 내가 그 부분을 놓쳤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약간의 반성? 아닌 반성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 덕분에 그 오빠라고 하는 그 단어, 호칭이 이 사회 안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랄까 남성들이 얘기하는 어떤 위계라거나 그 오빠라고 하는 이제 운영 중에 그 상대가 부르게 함으로써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뭐 어린 대상으로 대하는 어떤 그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려는 마음이 좀 사라진 다음에야 비로소 오빠라고 하는 단어가 순수성을 또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이 노래가 저에게 또 그런 숙제를 또 안겨주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직업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뭐랄까 숙제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에 그 반영해야 되는 그 사회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서 녹아든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거운 무게만큼, 무거운 무게만큼 우리에게 더 많이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희망과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여지가 있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빠야 강변 살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제가 또 이번에는 특별하게 트로트 버전으로 좀 편곡을 해와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빠야 강변 살자 트로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아, 네. 사투리 이 구수한 맛을 살리는 건 역시 트로트 뽕짝밖에 없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참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편곡을 쉽게 할수 있다는 게, 저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에게 또 용기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의미 있는 여정이 될수 있게 된다면 더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빠야 강변 살자 실버건의 주간 기문총, 당신의 일주일을 담고 있는 사연 이야기, 노래를 만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과거 영원함 갈등 같은 묵직한 주제들 사실 좀 피해가고 싶기도 하고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진짜 쉽게 뭐 극우화됐다 뭐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참정권 관련한 어떤 시위들을 봤을 때 순수하게 그 참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멋진 분노잖아요. 그거는 응원하고 지지해야겠지만 또그 이면에 또 다른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수단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착잡해지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치권 내에서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거 영원한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것들을 노래로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제 스스로는 호남인으로서, 전라 도민으로서, 좀, 스스로가 해야 할 역할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는 좀 용기가 되는, 용기를 갖고 써야만 했던 그런 곡이어서 이 노래가 앞으로 좀 사랑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어떤 논쟁과 사람들과 내에서 어떤 그런 토론들이 또 이 노래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조차도 이 노래가 걸어가야 할, 성장해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노래를 어찌되었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한저 역시도 그 책임을 담대하게 또는 또 겸손하게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당신의 일주일 주간 기문총을 통해서 듣는 곡들에 대해서도 많은 응원과 코멘트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큰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노래와 좋은 글로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 코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4부고요.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은 AI 검색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제가 만나보고픈 또 자랑하고픈 분들을 모셔서 한 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주에 가면 김우충입니다. 3, 4부로 쿨하게 넘어가 볼게요.

0: 네,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나뵐 분은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할 분은 건축이라는 딱딱한 언어 대신에 놀음과 쉼이라는 다정한 삶의 태도로요, 우리 지역 건주의 공간들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분입니다. 바로 놈도시건축사 사무소의 김승기 건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놈 도시 건축사 사무소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승기 건축사라고 합니다. 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좀 잘 계셨어요? 저희는 좀 구면이어서 네. 또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1: 구면이긴 네. 하나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
0: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서학동에 살 때 또 인연이 되어서 더 반갑고 네. 그랬었는데요. 제가 서학동을 떠나보면서 최근 조금 많이 뵙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또 방송에서 네. 뵙게 되어서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반갑게 뵙게 됐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수상한 초대석 리얼 서칭쇼는요, AI 검색을 통해서 함께 합니다. AI를 통해서 검색해보고, 검색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해 주셔야 되고요. 정확하시다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주제는 검색어는 그렇습니다. 놈 도시건축사 사무소 김승기 건축사님에 대해서 알려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시죠?
1: 네.
0: 네. 해보셨나요, 검색?
1: 이 방송에 나올 예정이 잡히고 나서 한번 네.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제가 뭐 딱히 활발한 활동을 한 건축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이 어떤 정보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역시나 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0: 아, 많이 안 나오시던가요?
1: 네.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과연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좀 나오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첫 말이 너무 따뜻하네요. 원총님, 놈 도시건축사 사무소에 김승기 건축사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예향의 도시 전주에 꼭 필요한 아주 따뜻하고 재미있는 철학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떤 철학을 가지셨길래 자 과연 맞을지 그분이 맞을지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은총님과 건축사 김승기님이 더 다채로운 케미를 내실 수 있도록 질문을 찾아봤고 검색해본 결과 알려드릴게요. 자, 놀다의 명사형이라고 하네요. 놀미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잘 놀고 잘 쉬는 삶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1: 네, 표면적으로 한글 표현은 놈, 네. 놀다의 명사형으로 표기를 한 건 맞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할 때 네. 저는 영어 NORM을 한글로 발음한
0: 놈.
1: 예, 놈. 특히 네. R 발음을 강조해서 발음한 놈이라는 네. 단어로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한 겁니다.
0: 아, 예. 그러셨군요. 그 이름을 정하셨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몇 년도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1: 제가 회사를 개업한 거는 20년이었어요. 2020년.
0: 2020년.
1: 근데 네.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한 10년간 있다가 내려오면서 네.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고향은 아니지만, 실제 고향은 아니지만.
0: 이제 마음의 고향이 되셨군요.
1: 예, 유년 시절을 보냈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거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전주로 내려가면서 네. 내 사무소를 개소한다면 어떤 이름의 사무소를 개소를 해야 될까에 대한 네. 고민을 몇 네. 년간 했었어요.
0: 네. 근데
1: 그 중에서 제가 계속 그 시기에 고민했던 부분들을 담은 단어가 그 NORM, 놈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하게 됐고 그 단어의 뜻을 보자면 우리가 흔히 노멀이라고 네. 얘기하는 그 평범한 네, 명사형입니다.
0: 그러니까 노멀.
1: 예, 일반적인 것, 평범한 네. 것, 뭐 기준, 규준 이런 사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요.
0: 네.
1: 예,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0: 네.
1: 이제 사실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건설 네. 그리고 뭔가를 그냥 시설을 짓고 용역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많이들 인식을 하시는데
0: 네.
1: 그 건축이라는 것에 되게 너무 우리가 특별한 의미만을 부여해서 특별한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 조금 그때 당시에 실제로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네. 많이 했어서 좀 일반적인 건축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그런 건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놈이라는 단어로 이제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0: 우리 일상에서 편안하게 일상적인 것들을 잘 네.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을 네. 하고 싶으시다라는 네. 게 철학이셨군요.
1: 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서 잘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건축을 단순히 단단하고 효율적인 기능적인 건물로 보지 않고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쾌하게 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가. 예, 이런 것에 좀 집중하고 싶어하는 건축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 안에서 행위와 기억에 집중할 수 있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니까요, 또 전주의 로컬 정체성을 담는 건축을 지향한다고 검색을 찾아주었는데요. 한번 또 설명드려볼게요. 전주 구도심의 오래된 골목, 한옥의 정서, 그리고 현대적인 삶의 양식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을 자주 만듭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대형 건축보다는 주변 풍경과 낮게 눈을 맞추는 인간적인 스케일의 건축에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1: 네.
0: 맞나요?
1: 뭐 좀 과하게 포장된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네, 네. 제가 이제 처음 사무소를 개소할 때 이제 사무실을 기존의 구도심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0: 네.
1: 리노베이션을 하고 거기에 사무실과 거주지를 같이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리노베이션 할 때도 최대한 기존에 있는 풍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성향 자체도 크게 튀는 건축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0: 존중하면서
1: 네, 그런 건축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연히 우리 건축사님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1: 있었죠.
0: 네. 제가 네. 서학동에 계속 살고 있을 때였고 제가 20년도면 그때 제가 작업실이 서학동에 계속 있을 때였기 때문에
1: 네.
0: 한번 들렸었는데 야, 어쩜 그렇게 그 기존의 구축의 그 한옥의 느낌을 계속 살리면서 그 뼈대를 살려내면서 조화롭게 구성하셨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1: 네.
0: 네. 그 철학이 본인의 주택에도 자택에도 깃들어 있었다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공간의 틈과 여백을 사랑하는 창작자라고 또 보는 견해도 있어요. 공간의 틈과 여백을 사랑한다. 빽빽하게 방을 채워 넣기보다는 마당, 대청마루, 골목과 이어지는 작은 마당 같은 사이 공간 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석했고요. 그 틈에서 바람이 통하고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가 생긴다고 믿는 예술가적인 면모를 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그런 건축을 추구하고는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네. 되게 타율이 매우 높습니다.
1: 네, 제가 뭐 실현된 그런 건축은 없지만
0: 네.
1: 이제 저희 건축가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그냥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설계를 하고 건물을
0: 네.
1: 짓는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과 어떤 활동, 시민 활동 같은 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교육 활동 같은 것들도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런 활동 속에서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시설들을 계속 채우려 하기보다는 좀 쓸모없는 건물들을 좀 헐어낸 자리를 빈자리를 빈자리로서 좀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좀 쉴 수 있게끔 틈을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 도시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0: 그러니까 오히려 틈을 만들어주면서 도시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1: 예. 예. 이제는 우리가 그 고도 성장 시기를 지나서
0: 네.
1: 이제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사실상 건축물의 공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구도심의 빈집들도 많고
0: 그쵸.
1: 그런 것들을 그렇게 폐허처럼 방치하기보다는
0: 네.
1: 어느 정도 좀 틈을 만들면 오히려 관광객들도 열심히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잠깐씩 바쁜 일상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틈도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좋습니다. 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도 그 놈 건축사 사무소 예, 김승기 건축사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작업을 하고 건축을 하시는지를 사실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것들로만 얘기가 된다면 수상한 주대석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던 어떤 배경도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김승기 건축사님이 거론하셨던 과거의 배경들 어쩌다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또 그런 애정이 샘솟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건축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막 건축이란 단어를 알고
0: 네.
1: 그걸 추정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0: 근데 네.
1: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고 마음대로 뭔가를 막 부시고 만들고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한 어린이였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살 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잊고 살았죠.
0: 네.
1: 잊고 산 기간이 꽤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까지 학업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대학원 생활을 하고 하면서 봤던 주변의 풍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이 네. 과밀화되어 있고 사람도 너무 많고
0: 맞습니다.
1: 바쁘고 어떤 틈도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 10년간을 사실 좀 힘들게 살다 보니 네.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에서 좀 더 자연적인 거, 좀 더 여유로운 거, 밀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갖고 있었던 시골살이 살을 때 네. 가지고 있었던 정서들이 그때에 점점 더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그 건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뭔가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묘한 그 동질감 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 편안함. 근데 이 갑자기 그 마천루가 빽빽하게 들여차여져 있는 서울에 갔을 때 진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물론 그 도시가 주는 그런 편리함과 그 세련됨도 있겠지만 좀 뭔가 사람을 되게 주눅들게 하고 겁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실 그런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1: 네.
0: 예, 우리 전 도시 전주에서도 사실 계속 높은 건물들이 사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1: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가장 네. 깊게 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전주와 옆 도시 익산이거든요.
0: 네.
1: 근데 사실 두 도시 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 호남 지방, 전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람도 많은 도시였었지만 지금은 청년층도 많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굉장히 구도심 공동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심지 인근에 자꾸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0: 네.
1: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저게 과연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개발되는 것인가 라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구도심에 가깝지만 어느 정도 자연과 좀 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주는 풍요로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좀 더 시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전주라는 도시에 맞는 정책인가 싶은 생각들을 좀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어쩌면 난개발과 그 발전을 위한 개발은 어쩌면 좀 다른 개념일 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편협하게 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개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건축이란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럼 건축사님 네.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그런 대규모 개발에 네. 수반되는 건축 행위들은 사실상 그만한 규모를 가진 대규모 사무소의 일들이 많아질 뿐이지
0: 네.
1: 저희 같은 일반적인 건축들을 하는 소규모 건축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업계 사람들 기준에서 판단하자면 건축 산업,
0: 네.
1: 기술 이런 네. 것들은 크게 발전은 했지만 건축을 문화적으로 바라봤을 때나 혹은 약간 예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일제시대도 겪고 전쟁도 겪고 고도성장 시기를 겪으면서 주거라는
0: 네.
1: 그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아파트가 주거의 전부인 것처럼 계속 머릿속에 인식이 돼 왔고 지금 제가 이제 대학교에 교육도 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을 바라보면 그 학생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20대 중반까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만 사는 세대들이 되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 친구들에게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그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간들이 주거 공간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0: 네.
1: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만 지어진 그런 공간인 거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거 유형이고 아파트가 개발된 서양에서는 오히려 그게 서민주택으로 개발이 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
0: 네.
1: 혹은 그런 어떤 상권 내지는 학군 이런 네.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싼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저는 별로 크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겪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게도 어렸을 때는 시골에 그런 마당에 있는 시골집에 살다가 이제 전주라는 도시로 와서 도심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그리고 대학에 가면서 대학 뒤에 있는 굉장히 허름한 그런 단칸방에서 자취도 해보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또 되게 다양한 반지하, 옥탑방, 원룸 뭐 이런 데 다 살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전주에 와서 다시 아파트 생활도 해보고 그 많은 유형의 주거 공간을 살아본 결과 나에게 제일 맞는 건 단독주택이다. 마당이 있고 땅을 밟을 수 있고 내가 뭔가 심고 바라볼 수 있는
0: 가꿀 수 있고
1: 네. 네. 그게 이제 다 단순히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그 DNA 속에 그 자연을 추종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캠핑을 가려고 그러고 등산을 가고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만약에 주변에 늘 있다면 사실 그렇게 무리해서 떠나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의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인공적이고 삭막하다 보니까 그런 틈만 나면 어딘가로 떠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난개발 결국은 그런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주거 공간이라든지 도시 공간들이
0: 네.
1: 예, 그런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도시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제가 너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였어요. 네. 와닿는 순간이었는데요.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아파트 공화국이다.
1: 네.
0: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유럽에서 오거나 다른 나라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아파트를 봤을 때 왜 이렇게 저 우리가 서민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 왜 이렇게 빼곡히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네. 의아하게 본다고 하는 그 시선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 가깝게 건축사님의 목소리 육성으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최근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을 사실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층수가 올라갈수록 과학적으로도 사람이 되게 붕뜬 이렇게 불안한 그런 뭐랄까 신체 바이오리듬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었는데 아파트 공화국이 낳은 그 난 개발과 아파트로 대변되는 그런 뭐 투기 예, 이런 국가의 국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저해하게 만드는 것도 그 원흉도 아파트라고 사실 지목되고 있어서
1: 그렇죠.
0: 예,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많이 지금 역대 정권들이 싸워내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돈주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주거를 문화로 소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각자 고유만의 각자의 그런 뭐랄까 틈 속에서 자기만의 가족들만의 그런 이야기들과 서사와 기억들이 쌓이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가정 환경이 된다면 확실히 사회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풍요로워질 것 같은 마음이 저도 들거든요.
1: 네,
0: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좀 너무 어려운 문제
1: 그렇죠.
0: 같아서
1: 어려운 문제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 네. 아파트라는 그 주거 공급 시스템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0: 네.
1: 심지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도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그 주택은 네.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단독 주택으로 담보 받아서 대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게 이제 저는 그냥 혼잣말로 혹은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 금융권과 주택을 시행하는 시행사와 건설사, 정부가 담합한 어떤 카르텔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있다.
0: 네.
1: 예.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인 것처럼.
0: 그렇죠.
1: 은행 가면 돈 다 빌려주고 그걸로 아파트
0: 살 수
1: 사면
0: 있어?
1: 평생 빚 갚는데 이제 나의 노동력과 나의 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게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0: 네. 네.
1: 그렇게 아파트를 어쨌든 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게 착각인 거죠, 사실은.
0: 네. 네.
1: 그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정부에서부터 주거 공급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좋은 주택이 좋은 주택, 좋은 공간이 뭔가라는 기준을 머릿속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기회는 결국은 좋은 공간을 경험해 보는 건데 그 좋은 공간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0: 맞습니다. 네. 아, 실제로 제가 자랐었던 그 기와집,
1: 네.
0: 평온함, 그리고 대청마루가 그 여름에 주는 그 시원함,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 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되게, 네. 되게 낯설어요.
1: 공감을 못하죠.
0: 네. 네. 공감 못해 하고, 그런 낙후된 곳에서 어떻게 살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보면 겨울에 확실히 많이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1: 춥죠.
0: 춥고 네. 이런 좀 덥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좀 벌레도 나오고 막 진해도 나오고 그래서 좀 곤란할 때도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정서적으로는 너무나도 안정됐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경험들을 주변에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좀 그 건축사님 덕분에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한 템포 쉬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델리스 고백 시리즈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델리 스파이스 고백 앞에 들으셨던 박혜경의 고백 이렇게 들으셨는데
1: 네.
0: 또 내 사랑 내 곁에도 좋아하시는 곡인가 봐요.
1: 네.
0: 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1: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0: 네. 좋습니다.
1: 들으십시오.
0: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좀 궁금해지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0: 네, 김승희 건축사님의 청춘의 낭만을 그때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곡인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니까 그때 생각나시나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그때는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1: 그때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제가 이제 한 19에서 20 네. 이때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0: 네. 네,
1: 그때는 뭔가 뭐랄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시절이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도 그렇고 대학에 가서 공부도 어쨌든 이제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많았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0: 네. 예,
1: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0: 그쵸.
1: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0: 네. 예,
1: 그럴 때 이제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요즘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어서 간혹 유튜브로 다 찾아 듣다 보면 그때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자주 듣게 됩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러면은 그러면은 과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하셨던 과가 건축과셨나요?
1: 네. 전공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하진 않았어요.
0: 네.
1: 그때 제가
0: 사실 고민할 여지를 많이 주지 않잖아요. 우리 그 입시 제도는.
1: 네. 네. 건축과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TV에서 이제 그때 사랑의 집 고쳐주기,
0: 네.
1: 러브하우스,
0: 맞아요. 러브하우스.
1: 네, 이런 채널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공간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고
0: 네.
1: 아 저거 되게 재밌는 직업인 것 같다. 예, 제가 사실 학창시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뻘짓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0: 네네.
1: 근데 그 뻘짓들이 뭐냐면 이제 손으로 뭐 만들고
0: 그리고
1: 소위 말하는 제사리라고 하는
0: 네.
1: 이상한 일들 짓들 하는 거 그런 뻘짓들이 굉장히 그 직업에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뭔가 공상에서 그리고 만들고
0: 네.
1: 이런 것들. 근데 그 여전히 그 뻘짓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0: 네.
1: 머릿속에 공상하다가 뭐 공간이 이러면 어떨까, 형태가 이러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재미있는 공간을 좀 더 해볼까 이런 이렇게 발전해가고 그런 것들이 그때 가졌던 그런 러브하우스를 보면서 생각했던
0: 네.
1: 그런 거하고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봤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전개돼.

0: 되진 않고 굉장히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보거나 잘 이용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긴
1: 네.
0: 합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제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는 건축사님의 그 철학이 담긴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이 방송을 통해서도 더 크게 싹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또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 그냥 건축주들과의 또이 소통 같은 것들, 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무수히 오고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또 건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도 좀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건축이라는 것이 일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보면은 정말 도면 그리고 집 짓는 거 보고 뭐 완성되면 건축주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간단한 절차들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건축가들은 잘 듣고 잘 소통하고 잘 조율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1: 건축사로서의 덕목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건축주만 아니고 그 일에 뛰어드는 어떤 시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건축이 설계가 시작돼서부터 완공이 될 때까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건축사의 역할이거든요. 단순히 도면을 그려서 넘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글을 써서 넘겨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사실상, 그렇게 소통을 잘해야 되는 직업이고, 공감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율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성격상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성격적으로, 어릴 적에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그런 성향이었었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이런 스킬들이 계속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항상 내 프로젝트 하면서 교수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고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런 능력들을 어쩔 수 없이 길러야
1: 길러야 되죠.
0: 하고 회사에 가면 그 선임들하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 또 운이 좋으면 좀더 빨리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계속 이런 소통의 기술들이 커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덕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건축물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미적인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되게 더 플러스가 되는 직업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긴 쉽지 않은데, 그거를 다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또 해요. 그래서 끈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1: 그리고 결코 또 혼자 지을 수 없잖아요.
0: 혼자 할수 없죠.
1: 또 함께 또그 어떤 설계라거나 이런 그 건축주의 의도대로 구현할 수 있는 또 기술을 가진 동료들도 사실 좀 필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건축사는 그걸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사람인 거고 같이 도면을 그려줄 파트너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줄 엔지니어들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현장에서 그걸 지어줄 컨스트럭터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하죠.
1: 그러니까요. 그들과도 소통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일도 만만치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0: 그렇죠.
1: 좀
0: 현장에서
1: 드네요.
0: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러시군요.
0: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면 가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1: 사실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먼저 처음에 스케치본을 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연주해달라 했을 때, 잘 되는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대부분이 7할에서 8할은, 아, 이 부분 다시 쳐주셔야 될것 같고, 이 부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그룹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 코드 텐션감이 조금 달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좀 사실 되게 꼼꼼하게 섬세하게 챙겨야 되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그게 이제 뭔가 딱 규격화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감각의 영역이다.
1: 네, 감각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명확하게 몇 센치로 막 뭐 이렇게 환산해가지고 박자 수는 이래야 되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되게 뭐랄까 기계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그 감성 영역하고 좀 적절한 그 베이스와 균형을 맞추길 바라는데 그 지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지점처럼 되게 공감이 되는 네. 그런 말씀이셨던
0: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창의적인 그런 업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로 생각하셨던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철학들이나 생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이제 걸어오셨던 그 건축사님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작품, 그런 집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건축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0: 사실 뭐 네.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진 못했는데요. 네. 아직은. 근데 제가 가장 재밌었고
1: 네.
0: 마지막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프로젝트들은 어린이들 놀이시설 같은 것들이었어요.
1: 아. 네.
0: 이제 그 소규모 학교 공간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들도 좀 해보고
1: 네.
0: 그리고 학교 내에 혹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들도 설계를 해본 적이 있는데
1: 네.
0: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그 약간의 유년 시절의 기억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네.
0: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제가 예전에 들과 산에서 뛰어놀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설계를 하거든요.
1: 네, 과거의 네. 어릴 적의 유전실의 네, 경험이요.
0: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아이들이 거기서 잘 놀고 좋아해주면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1: 네.
0: 물론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 건축물 이런 것들도 다 종국에는 사람들이 잘 이용해주면 뿌듯하고 좋은 프로젝트들이긴 한데
1: 네.
0: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또 우리 건축사님의 자녀분들도 가끔씩 제가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 통해서 보는데 아이들이 되게 밝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0: 네.
1: 아이들이 또 기존 아이들과 다르게 뭐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0: 네.
1: 그런 배경도 좀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아.
1: 그리고 서학동 가면은 그 건축사님의 그 사무소를 길가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뭐 내부 공간이 보이진 않지만
1: 네. 네.
0: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1: 네.
0: 좋은 모습만 노출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1: 네.
0: 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이 주로 노출되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든 애들이 마당이 있는 공간에서 자라면서
1: 네.
0: 그 안에 있는 풀도 보고 벌레도 보고 그리고 상추 같은 것도 갖고서 직접 뜯어 먹어보고 그런 과정이 애들한테는 확실히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서 어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질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1: 그러셨어요?
0: 네, 돈이 많이 없기도 하고
1: 네,
0: 사실상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진 못했지만
1: 네.
0: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마당에 있는 집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그게 단순히 뭐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다른 애들보다 애들이 더 잘날 거야라는 기대가 아니고 걔네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얘네들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네. 어떤 그래도 최소한의 선물 같은 거를 미리 준 것 같은 그런 네. 뿌듯함은 좀 있습니다.
1: 네. 네. 그 집을 지으실 때도 어쩌면 그 인생에서 첫 제대로 된 본인의 이름으로 만드는 집이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1: 자기 주거로 목적으로.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설득이 또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니까.
0: 그렇죠. 저희 이제
1: 네, 그 설득은 또 과정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그분과의 소통에서도 많은
1: 네.
0: 이제
1: 아내분, 네. 네.
0: 많은 소통이 있었는데
1: 네.
0: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도면을 그리고
1: 네.
0: 그 도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도면을 그렸고 이제 아내 될 사람에게
1: 네.
0: 컨펌을 받죠.
1: 네. 네. 그 과정도 어찌 보면 건축주와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똑같은
0: 맞습니다.
1: 과정이네요.
0: 네, 네.
1: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생각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 도면으로 쉽게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0: 근데 그 아내가 어쨌든 그래도 아내도 미술 전공을 한
1: 네.
0: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몇 번 보더니 이제 인식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들도 많이 찝어주기도 하고
1: 네. 반대로요.
0: 네, 저는 이제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인에 박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살 집인데 내가 좀 더 그러니까 부엌이 꼭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것이 더 쾌적하고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을 해줘서 네. 공간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1: 아 현실적으로 어쩌면 부엌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의 그 매력을 나 네. 사용처 같은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0: 네.
1: 그런 제안들을 해주셨군요.
0: 네.
1: 그래도 그거를 어쩌면 난 아파트가 편해라고 해버렸으면 단박에 그 네. 계획은 무산이 될 뻔했을 텐데
0: 네.
1: 그걸 받아주신 분도 참 대단한 생각이 저는 그렇죠.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분 덕분이죠.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또 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건축사로서의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이 김승희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건축이란 걸 좀 해보고 싶다, 또는 이제 과거에 뭐 건축학개론이라거나 또 건축을 소재로 한 어떤 영화나 매체 콘텐츠를 보고 꿈꾸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걸으셨던 어떤 길 같은 것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청취자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0: 네. 건축사가 되려면 사실 네. 타 전공에 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1: 네.
0: 약간 의사들이 걷는 길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사실은.
1: 그런가요?
0: 네.
1: 꽤 오랜 시간이네요.
0: 그렇죠.
1: 네네.
0: 왜냐하면 이제 건축사라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증받은 5년제 네. 학제에서 공부를 해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1: 네.
0: 학부 5년을 졸업하고 최소 3년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돼요.
1: 네.
0: 그러면 8년의 시간이 걸리죠.
1: 그러네요.
0: 근데 그 8년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이제 시험에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 와, 네네네. 네.
0: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어쨌든 그 뽑는 숫자들 관할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건축사조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뽑기도 하고 좀 덜 네. 뽑기도 하고 약간의 조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10% 내외의 합격률이어서 운이 좋으면 혹은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면 한 번에 붙는 경우도 있고 보통 2년, 3년
1: 네.
0: 혹은 10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봤고
1: 아.
0: 네. 그러니까 뭐 머리가 총명할 때 빨리 따면 훨씬 더 빨리 합격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어쨌든 최소한에 걸리는 시간이 8년과 플러스 알파다. 네, 근데 자격을 취득했다고 바로 개소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1: 네.
0: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실무 경력이 건축사로서의 모든 역량을 다 갖췄다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 네. 네,
0: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경험해봐야 되고 다양한 현장과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경험해봐야 내가 내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소하고 내가 건축주를 1대1로 대면해서 그분의 의견을 다 수용하고 대지에 대한 조건들을 다 맞춰가지고 완성도 있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라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단 3년 만에 되긴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1: 네. 네.
0: 실제로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하면 일찍 개소해서 일찍 성공한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1: 간혹 있군요.
0: 네.
1: 네.
0: 그런 경우는 보면은 보통 이제 같이 협력이 잘 되는
1: 네.
0: 파트너가 두세 명 함께
1: 인생의 짝꿍 같은
0: 네, 함께 개소를 하거나 그러면 어려운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개소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그 건축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게 네. 저는 또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면서 예술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0: 네.
1: 또 최근에 그 가우디, 안토니 가우디가
0: 네.
1: 또 그 사후 100년을 맞이해서 이제 네.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0: 네.
1: 네. 그렇게 지난한 그 여정을 보내고 했었던 그런 건축물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숭상받고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또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갔을 때 그 감동을 저도 너무 잊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안토니 가우디가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지역에 미쳤던 그런 영향 거기에 남긴 후대에게 남긴 자산들이 너무나도 찬란히 빛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1: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승희 건축사님이 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계시는 이 도시 전주에 만약에 그런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어떻게 이 전주의 건축을 이끌고 싶으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상상하시면서
0: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모르겠는데. 있는데요.
1: 네. 네.
0: 제가 뭐 전주라는 도시에서 리딩하는 건축가는 일단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떤 그 바르셀로나의 안토니 가우디가 끼쳤던 영향처럼
1: 네.
0: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남기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리고
1: 어마어마한 구엘이라고 하는 백작이 그렇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0: 네. 네. 원래 과거부터 위대한 건축가들 뒤에는 위대한 그런
1: 네, 후원자들이
0: 있었고 네.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1: 네.
0: 아까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건축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체적인 건축 문화가 발전을 해야 돼요.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단순히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네. 분야가 잘 돼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1: 네.
0: 건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1: 네,
0: 되게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예술적인 사고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의 복합체이기도 깊은,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전반적 사회 전반적인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고
1: 네.
0: 시민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식 수준이 좀
1: 높아져야만이
0: 네.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혹시 어디 가서 우와 대단하다라고 느끼셨던 건축물이 있으세요?
1: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의 랜드마크에 준하는 그런 큰 규모의 건축물들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0: 네.
1: 사실 저는 제 취향은 이제 과거의 건축물들이거든요.
0: 네. 네,
1: 사찰들의 사실은 저는 더
0: 그쵸.
1: 감동을 많이 하게 돼요.
0: 네.
1: 또 그곳에 대한 서사라거나 그거에 얽힌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그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서 기대어 있을 때 순간이 작년에 그 경상권에서 활동하면서 만났었던 건축물 중에 가장 편안했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0: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찰 건축물들이
1: 네.
0: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1: 네.
0: 계속 계승하고 있는 전통 건물이기 때문에
1: 네.
0: 아주 친숙하기도 하고
1: 네.
0: 거기에서 느끼는 특유의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푸근함이 분명히 있죠.
1: 네. 네.
0: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전통 건축이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의 문화를 대표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전주를 대표하는 어떤 건축물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여야 될까요? 지금 뭐 대한방직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마천루여야 될까? 이거를
1: 그러니까요. 마냥 그런 마천루가 생각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마천루라고 네. 하면 오히려 그냥 뭐 상하이라거나
0: 네.
1: 저기 이제 과거의 중동 국가라거나 그런 데서 지어진 어떤 멋진 건축물들이 사실 생각되는데
0: 네.
1: 전주는 왠지 그건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네. 얼핏 보면 중국의 전통 건축과 일본의 전통 건축과 우리의 전통 건축이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1: 네.
0: 우리의 전통 건축은 되게 허술해요. 대충 만든 것 같고.
1: 네.
0: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의 건축의 특징이에요.
1: 네.
0: 나무를 일부러 반듯반듯하게 깎지 않고
1: 네.
0: 자연스러운 형태대로 쓰고 거기에 맞게끔 형태라든지 어떤 풍경에 어울리게끔 이렇게 안치시킨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자리 잡게 하고
1: 예.
0: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건축의 정체성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럼 전주에는 또 어떤 건축이 들어선 게 맞냐? 저는 마냥 규모가 크다고 혹은 화려하다고 랜드마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1: 네.
0: 오히려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처럼 이게 뭐 아전인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 네.
0: 좀 더 오히려 비워지고 자연과 되게 동화되어 있는 건물이 막 주인공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건물은 배경처럼 작용하는 그런 건축이 오히려 이 도시에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1: 네.
0: 그들이 여기를 도대체 왜 올까? 서울의 경복궁 도대체 왜 갈까? 삼청동 골목길은 왜 그렇게 쏘다닐까?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자기들 도시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려고 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그들의 것을 따라해서 뭔가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까요? 전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는데
1: 네.
0: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1: 크면
0: 좋겠지?
1: 네.
0: 화려하면 좋겠지?
1: 어디서든 눈에 띄면 좋겠지?
0: 네. 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1: 네, 네.
0: 도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서울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1: 착각 같은 것도 짓는다고
0: 네.
1: 하고요.
0: 우리 네. 전주에도 자꾸 이상한 게 생기려고 하는 거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 과거 이제 백제시대 그 미감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성어가 생각나네요.
0: 네.
1: 거미불루 화이불치를 네. 딱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검소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뭐랄까
0: 친절하지 않고
1: 네. 네. 그러면서 화려하되 또 그렇다고 너무 사치하지 않는 네. 그런 건축물을 지향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과거 우리 호남인으로서 또 백제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축사님과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으로서 좀 그렇게 좀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전통의 흐름을 사실 느낄 수 있는 대화였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김승기 건축사님이 꿈꾸는 건축이 이 전주에서 계속 실현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염원하면서 제가 건축사님의 팬으로서 계속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네. 흘러가 버렸네요. 예, 이렇게 밀도 깊은 이야기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 그리고 김승기 건축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께 인사 마지막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주저리저리 말을 너무
1: 잘하셨어.
0: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예,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건축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부조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인들끼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시민들과 공감대를 갖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시민들이 사실은 그런 걸 아셔야 건축이 이 도시에서 건축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야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도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뜻을
1: 네, 반영하는 거죠.
0: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1: 또 그들의 카르텔대로 그들의 토건 세력 간의
0: 그렇죠. 네, 네 그게 사실은 전주의 가장
1: 문제가 될 수 있죠.
0: 큰 문제입니다.
1: 맞습니다.
0: 현재.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물론 청취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0: 네.
1: 네. 네. 그러면 어느덧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함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구호가 있어요.
0: 네.
1: 예,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가 아니라 전주에 오면 김승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분들 전주에 오시면요. 김승기 건축사님 계십니다. 전주에 오면
0: 김승기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과 이렇게 보낸 시간 두 시간 너무 즐거우셨나요?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고요.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드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승기 건축사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띄워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타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셨는지요? 이미 결과는 나왔고요.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았든 선택받은 사람과 함께 서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와 길을 같이 갔으면 싶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배낭여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성으로 돌아오다는 김무원이 죽고 나서 큰아들 지율이 불교로 입가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옥화가 작지 않게 놀라지요. 그리고 지율이 몸이 회복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옥화가 알고서 크게 분노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157쪽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놈은 나를 안을 수 있으면서 앉지 않았어. 내 놈은 내내 다른 뜻을 품고 있었어. 내 놈을 기다리고 내 놈을 구안하고 내 놈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나를 한 번도 마땅히 대해준 적이 없었어. 옥화의 말들은 지율만이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다. 그 자리 나머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어버린 바람에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자세들을 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일어서서 그 방을 나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그중 자은과 인곤이야말로 으뜸으로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바깥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내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다니. 자은은 죄책감이 들어 헛기침을 했다. 옥화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지우를 내려다보며 하고 높게 웃기까지 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나를 떠나보낼 명분을 기다린 거야. 그리고 냉큼 생생하고 예쁘다. 생생하고 예쁘다고 한 다음 다른 낭군을 만나라 하는 게 말이 될성 싶으냐? 이 돌아버린 놈이 직후석. 내가 없으면 굴러가긴 할 줄 알고 내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추춧돌부터 부서질 것이다. 이 덕을 모르는 자야. 옥화가 몇 번이고 칼을 다시 내리쳤고 지율은 얼굴에 마루 조각이 튀어도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였다. 화가 난 옥화가 지율의 옷을 베었을 때는 다들 움찔했지만 옷 안쪽 금갑은 칼을 잘 튕겨냈다. 심지어 댕 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났다. 잘 만든 물건일세. 인군이 작게 적절하지 않은 감탄을 했다. 찢긴 비단옷이 한번 붕 떠올랐다 떨어지자 금갑의 전체적인 형태가 드러났다. 등 부분에 글씨가 있군. 자은이 말하자 인군이 고개를 쑥 빼고 눈을 가늘게 떴다. 사람들을 물리고 지율과 마주 앉은 자은은 그동안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던 글자를 가까이 내려다 보았다. 지율이 금갑을 벗어 누이가 부른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등 부분에 분명하게 글자가 있었다. 열 개였군요. 이토록 늘 보는 글자였다니 인군이 허탈한 모양이었다. 그것은 대단한 사리가 담긴 말이 아니다. 단순한 설명의 글자였다. 판과 판이 겹친 부분에 홈곁에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잘 분리된다고 전하고 싶었던 장인의 배려 섞인 표시였다. 아니, 왜 도훈이 쓰는 개를 쓰시지 않고? 덕분에 온갖 흉한 글자들을 떠올리고 말았나 보군. 세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율은 금급 없이도 앉는 것이 편안해 보였다. 그동안 다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언제 나오셨습니까? 자은이 물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자은은 지율의 숙인 이마와 눈가에 떠오른 수치심을 확인하고 의아해졌다. 수치심을 쉬이 숨기지 못하는 지율이 그 중대한 비밀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작년쯤 등뼈 아래쪽이 가끔 찌릿찌릿하더니
그 느낌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어느새 조금씩 움직임이 쉬워지고 힘도 붙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나으셨다는 것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눈치채고 있었던 듯하지만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친 저를 돌보시는 것으로 아버지가 그나마 모든 걸 저버리시려는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계시다고 느꼈기에 낫고 나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면 물론 겉으로는 기뻐하셨겠지만 속으로는 더 스스로를 괴롭히셨을 겁니다. 비틀린 이야기였다. 전쟁에서 다친 몸이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천천히 나았는데 그 사실을 전할 수 없었던 부자 사이라니 서로에 대한 아낌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얽매려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매초성에서 살아나온 후로 비틀려 버리고 말았다. 오카님이 금갑을 입혀주시던 게 아닙니까? 두 분의 방을 보고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늘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금갑을 입히고 벗겨주었습니다만 사이가 멀어진 뒤로는 오카는 지율을 연모했고 지율은 그 마음을 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전쟁 때문이었는지 사열택을 그림자 속에 두었던 독군 때문이었는지 자기 옷을 입고 퇴실 죽은 해요 때문이었는지 짚어 말하기는 어려우리라. 애초에 급피한 혼인이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혼인이 흔할 때였지요. 죽을지도 모를 길을 떠나기 전에 혼인이나 시켜주자는 풍조가 있어 많이들 그렇게 혼인하였지만 제안이 왔을 때 저도 아버지도 망설였습니다. 서라벌에 누군가 있어 몸살이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죽어 누군가를 뒤에 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차일 피일 회피하자 자연이 없었던 이야기가 되려고 할 즈음에 본인이 직접 이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오카님이 직접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요? 인곤이 지울의 이야기에 빠지고 말았다. 격한 이야기를 좋아해서는. 한낮에 종 하나만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불러내 똑바로 보며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나와 맺어지고 싶었노라고 왜 미적거리며 이를 성사시키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지요. 지율이 그때 우카를 떠올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던 우카가 칼을 들어 지율을 내리쳤다. 정말 다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지율의 거짓말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은 독군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깊이 사랑하는 지율이 자진하여 포박당한 채로 있는 것이 끔찍하여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나. 깊다 못해 독한 사랑은 그런 일을 가능하기도 하지 않는가.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셨다 해도 금갑을 걸어두는 방이 두 분 방 사이에 있으니 오카님은 언제든 금갑에 손을 대실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은이 물었다. 아버지와 제가 전쟁터를 떠도는 동안 집안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나는 이 집을 떠났고 기차는 어렸지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내 돌보아 주었습니다. 몸을 추스렸던 동안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응당 아내를 바라보았어야 했으나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그 일을 외롭게 두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까처럼 정면으로 내지를 사람이지 요사한 방식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지는 않아도 아끼기는 하는 듯 지율이 오카를 두둔했다. 오카와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부터 오카가 지율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어색해지고 말았다. 혹은 지율이 오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괴로운 나머지 오카에게 금갑을 맡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아버지,
덕군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았다. 덕군은 거의 매일 금갑을 만졌을 것이다. 그걸 아는 누군가가 힘주어 열고 닫는 부분에 독을 발랐다. 글씨가 희미하게 손바닥에 남은 것은 처음 써보는 독을 몰라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알았다면 유철 부분을 피해 발랐을까? 이제 그 요사함을 가리지 않고 말하기로 하지요. 독이란 걸 지울림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금갑의 등에 그 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왜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뒷면은 볼 일이 드물었고 항상 입고 있으니 오히려 잊고 있었습니다. 지열은 누가 보아도 우기고 있었다. 금갑에 독을 바른 자가 지울림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몸에 금갑을 들어올리고 다룰 힘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면, 지울림이 독군님 대신 독에 당해도 상관없대 애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자은의 말은 지울의 눈을 흔들리게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자은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뜻을 바꾸지 않았다. 지울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 혹은 지울이 빚을 졌다 여기는 사람, 무엇보다 지울의 금갑을 만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지울은 독군이 금갑을 다루었노라고 했지만 매번 독군이 했을 리 없다.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까지는, 그렇다고 그 일을 아무에게나 시킬까?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맡을까? 전장에 다녀온 장자의 벗은 몸, 흉터가 큰 몸을 번번이 다른 사람이 지율의 말을 믿고 옥화를 제할 수 있다면 형제인 기창과 함께 싸운 중봉, 두섭은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독버섯에 대한 흔치 않고 난해한 글을 읽고 이해한 사람, 중봉이 여기서 재해진다. 그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바깥 출입이 쉬운 사람, 기창과 두섭 모두 가능하다. 사일택을 대신 이끌고 있는 어린 동생, 은인이자 해유의 아버지 지율은 어떤 마음으로 죄를 덮고 있는 것일까? 사천왕사와 독군 사이의 약조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일까? 그 급박함이 독설자를 움직였다면 어떻게 미리 알았나? 독군을 절에 수행했나? 사천왕사 안에 누군가가 몰래 전했나? 아니면 독군이 의논하고자 따로 얘기해 주었을 수도, 엿들은 누군가가 고했을 수도 있다. 엿들은 자가 고했다면 의지를 잃은 가신보다는 기찬 쪽이, 집과 재산에 깊이 관여하는 기찬 쪽이 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말울음이 들렸다. 시간을 끄셨군요. 자은의 말에 지울이 흘끗 창문 밖을 보았다. 오카와의 혼인까지 되돌아가는 것은 이상히 여겼어야 했다. 뭐? 인군이 놀라 자세를 바꾸었다. 자은은 인군에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었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 기찬님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다른 이일 수가 없었다. 이 집안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기찬뿐이었다. 집과 식음을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이도,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해도 끝없이 없는 사람 취급당했던 막내 아들. 그가 말에 올라타 대문을 향하고 있었다. 자은과 인곤이 지울과 독대를 시작할 때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서 늦었어. 아무도 기찬을 막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을 피해 양옆으로 물러섰다. 좁은 곳에서 주인이 지시에 힘차게 움직이는 좋은 말이었다. 중봉과 두섭의 얼굴에는 뒤늦은 이해의 기미가 떠오르고 있었으나 망연하게 기찬을 멈추기는 어려워 보였다. 사나는 울고 있었다. 급박한 순간에도 그 눈물이 보였다.
이것은 사나가 자원을 통해 알아내길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다. 대문을 지나기 위해 기찬이 몸을 더 말에 바짝 붙였다. 가는구나. 잡을 수 없겠구나. 포기했을 때 야갸가 대문 뒤에서 뛰어올랐다. 내 이놈! 석장을 휘둘러 기찬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야갸도 놀란 말에 채일 뻔했으나 날랐게 피했다. 보았느냐, 나의 날렘을 하는 양 자은과 인군 쪽을 향해 덕지댔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중봉과 두섭이 얼른 대문을 굳게 닫았다. 야가가 뛰어와 숨이 차 있는 자은과 인군에게 한 번 더 물었다. 틀림이 없나? 스님이 틀리길 바라며 묻는 걸 알면서도 자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떨어져 신음하던 기찬이 몸을 튕기듯 일으켜 다시 도망치려 하는 걸 인군이 붙들고 늘어졌다. 힘이 달리는 듯 보여 얼른 자은이 가세 했다. 흥분에 위험해진 말을 진정시킨 것은 더 이상 근갑을 입지 않은 지울이었다. 지울의 포기한 얼굴을 보며 기찬을 꿇어 앉혔다.

많은 사람에게 작은 덕이라도 베푸는 가치 있는 삶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가치 있게 정성껏 보내시고요.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 밤은 너무나 아려워. 사랑은 훨씬 더 어려워. 돈이 많으면 안 아려워. 돈이 없어 마음이 아려워.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신현입니다. 매번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참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훌쩍 흘러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면 모자람 투성입니다. 여름이 성큼 와버린 지금 날이 길어지다 보니 노을도 오래 볼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색깔이 하늘에 비치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장마를 대비해야 하는 계절 부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심수봉의 미워요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혜리, 아이 좋아라, 이명주, 보고 싶어요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종 황제 어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황제 어진은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고종의 초상화입니다. 2013년 5월 20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종 황제 어진은 형태나 기법으로 보아 당시 뛰어난 초상화 작가였던 석지 최용신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고종 어진은 원광대 박물관과 국립박물관, 개인 소장본 등이 있으나 원광대 박물관 소장본은 인물 뒤에 일월성신도 그림이 선명히 그려져 있어 주목됩니다. 어진의 크기는 세로 137cm, 가로 70cm로 비단에 채색되어 있고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정면으로 의자에 앉은 전신교의 좌상이라는 점에서 석지 최용신의 작품으로 판단됩니다. 익선관은 은은한 발색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은 비교적 밝은 색으로 공들여 채색하여 입체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상 익산 원광대학교 박물관의 고종 황제 어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입니다. 별반 다를 것도 없이 또

0: 박군, 한잔해, 김명민, 그 이름 여수, 최미래, 갱년기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반반 할매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반반 할매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옆에 또 이렇게 유명하신 이 가수님이랑 같이 한다는 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반반 할매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것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노래하실 때 네. 뒤에서 보니까 제가 진짜 할매인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할매 맞아요. 아,
1: 반반이라고 써져가지고.
0: 아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반반해서 반반 할매긴 한데.
1: 아 반반해서 네. 그 반.
0: 네.
1: 아
0: 반반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래 옆을 지금 못 봐가지고.
0: 아 그래 옆에는 보지 마세요. 검버섯이 많아요.
1: 아니 원래 할매들은 검버섯이 많아요. 그 정상이에요.
0: 아 요즘에 좀 뺐습니다. 피부과 가서.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돈 쓰셨네.
0: 네.
1: 오. 아니 뒤에는 진짜 할매 같아요.
0: 아 진짜 할매 맞아요.
1: 네 뒤에서 보니까
0: 진짜 맞아요.
1: 네 앞에서 보니까 좀 헷갈려. 네. 긴 거 아닌가.
0: 원래 할매치고도 상당히 이쁜 할매이기 때문에
1: 네.
0: 키가 작아서 미스코리아를 못 나갔지.
1: 네.
0: 키만 컸으면 제가 미스코리아 신입니다.
1: 와 반발 할매 참 진짜 입담도 좋으시네.
0: 아유 연륜이죠 뭐.
1: 아 진짜 할매 같네.
0: 고생하고 살아봐요. 땅 파봤어요?
1: 아이고 파봤어요.
0: 네, 하루 종일 호미질 하면 이렇게 돼요.
1: 아 그래요? 네. 아 하루 종일 안 해봤네. 와 그렇구나.
0: 네.
1: 별거 다 하네 할매. 네.
0: 안 해본 거 없어요.
1: 그러시구나.
0: 네.
1: 아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도 중요한데 어쩌다 이렇게 할매가 되신 거예요?
0: 아 노래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꿈이 가수였는데
1: 예.
0: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이럴라 밭에 가서 이럴라 해볼라 진짜 못했고
1: 예.
0: 나중에 이제 영감 죽고 혼자 있다 보니까
1: 예.
0: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 소원이 풀릴 것 같고
1: 예.
0: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1: 아 그래요?
0: 아 그래서 내가 못다한 한을 풀어보자.
1: 예.
0: 내가 늙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1: 네.
0: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1: 오, 어때요, 관중들은?
0: 아,
1: 반응이.
0: 반응이요?
1: 네.
0: 내가 그 행사장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이 남자들 팬들 때문에 내가 와, 감당이 안 돼.
1: 감당이 안 돼요?
0: 영감들이 어찌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지, 한발할매 어디가.
1: 아, 그래요?
0: 어디가 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서
1: 예.
0: 요즘에 진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관리?
0: 네.
1: 뭐 경호원 써야 하나요?
0: 아, 매니저가 없는데
1: 예.
0: 근데 매니저를 둬야 할 것 같아.
1: 그 할아버지 때문에?
0: 할아버지들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
1: 이야 진짜 부럽네요.
0: 네.
1: 아 어떤 집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0: 아 일단 노래 잘하고.
1: 네 노래 잘하고.
0: 몸매 대고.
1: 몸매 대고.
0: 아 약간 섹시하고.
1: 섹시하고.
0: 어, 일단 얼굴이 반반하다.
1: 아 반반하다.
0: 아, 저걸 한번 벗겨보자.
1: 아
0: 선글라스를.
1: 갖췄네?
0: 선글라스를.
1: 아 선글라스를 벗겨보자.
0: 벗겨보자.
1: 아 어떻게 생겼나.
0: 어떻게 생겼나.
1: 아, 아
0: 궁금해.
1: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 할아버지들이.
0: 궁금하면 500원 주라고 그랬더니 500원은 안 주던데.
1: 안 줘?
0: 네.
1: 요즘은 카드라 그래요.
0: 아까 맞죠. 카드라 안 줘.
1: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카드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단말기를 좀 가지고 다니시는 거 어때요?
0: 아, 단말기 있어요.
1: 아,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이야, 철저하시고 보통 할매가 아니시네.
0: 네.
1: 와, 친구분들은 뭐라고 오셔요?
0: 아, 친구들은 그러죠.
1: 네.
0: 진짜 넌 반반이다.
1: 아, 그래요?
0: 생긴 것도 반반인데 똑똑한 것도 반이다.
1: 와 친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엄청 좋아하죠.
1: 아 그래요?
0: 네. 우리 경로당 가면 내가 짱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 친구분들 무슨 갑자기 경로당으로 돌아가니까 아 내가 진짜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이야 입담 좋으신데.
0: 자꾸 봐도 보고 싶죠. 뭐.
1: 가수는 어떻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까 할매는 그렇고.
0: 예, 이제 가수는 말 그대로 꿈이 가수였지만 또
1: 예.
0: 못다한 것도 있고 해서
1: 예.
0: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하고 죽자.
1: 하고 죽자?
0: 예. 그냥 예. 죽으면 뭐 저기 눈을 못 감을 것 같고
1: 예.
0: 어차피 죽는 거 하고 죽자.
1: 똑같네.
0: 네.
1: 가수도 하고 죽자. 할매도 하고 죽자.
0: 하고 죽자.
1: 아, 모든 건 하고 죽자.
0: 네.
1: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반 할매 씨의 곡 카톡 카톡. 아니 노래 제목이 참 설명 좀 해주세요.
0: 거시기하죠.
1: 예.
0: 예. 나한테 좋다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1: 예.
0: 말은 못 하고
1: 예.
0: 어떻게 하겠어요?
1: 카톡 보내야
0: 카톡으로 돼? 보내라 이거죠.
1: 아...
0: 이 나이 먹어가지고
1: 예.
0: 뭐 썸 탈 수도 없고
1: 예.
0: 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영감들도 그렇고
1: 예.
0: 그게 불편하면
1: 예.
0: 카톡으로 야.
1: 이야 좋습니다. 카톡 카톡 들어보겠습니다.

0: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저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서로 지금 그이 나이 먹은 이 나이에 막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노래로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1: 아, 부르다 보니까 나하고
0: 네.
1: 너무 잘 맞다.
0: 너무 잘 맞아요.
1: 오. 이제 우리 솔직히
0: 네.
1: 어쩌다 할매 분장을 하게 된 거예요?
0: 아니, 할매 맞아요. 저는 할매 맞아요.
1: 끝까지 갈 거예요?
0: 네, 끝까지. 할매 맞아요. 왜 다들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1: 아따, 세네.
0: 네.
1: 오, 그렇게 반반 할매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0: 네.
1: 내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거의 뭐 공격적으로 노래도 하시던데 막 찾아다니면서
0: 네.
1: 예, 어째서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0: 아, 일단 가수들은, 젊은 가수들은 밑에, 아래 이제 무대 밑에나 공연장 할때안 내려가세요, 대부분. 내려가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데, 제가 내려가면 그냥 사정없이 달라들어요, 그냥. 관객분들이 사정없이 그냥 할매 이리 오라고 그러고 팔짱 끼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노래 부르는 그 방청객 같이 관객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 좀 내려가게 됐죠.
1: 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앞에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0: 네.
1: 당황스러운 적은 없어요?
0: 없죠.
1: 아, 무조건 좋았어요?
0: 네, 왜냐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쪽으로 끌고 가는 적은 있었어도 누가 뭐 나를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원래 그 할머니이시니까
0: 네.
1: 걸음걸이가 불편하셔가지고
0: 네.
1: 옷도 좀 거치장스럽잖아요.
0: 아.
1: 그래서 좀 그런 일 없나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구만요.
0: 할머니라도 하루에 한 시간씩 걸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래서 반반이구나.
0: 네, 근력은 짱짱합니다.
1: 반반한 발 할매
0: 네.
1: 반반. 아, 어렵네. 행사를 가장 멀리까지 가본 곳은 어디인가요?
0: 완도도 가봤고요. 완도에서 배 타고 금당도도 가봤고, 이제 제주도도 가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는 지인분들께서 이제 유튜브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해서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가게 됐죠.
1: 아, 그랬어요?
0: 네.
1: 어때요? 그 다른 지역에 그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가니까 뭐 경로 우대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0: 아우,
1: 좀
0: 많죠.
1: 시시라고?
0: 전 처음에 갈때좀 쫄았어요. 아, 내 동네도 아니고 이게 뭘까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레드 카펫만 안 깔아줬지, 그냥 모든 게풀 서비스.
1: 아, 그래요?
0: 네.
1: 와.
0: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공경해주시고,
1: 와, 공경.
0: 할머니 왔다.
1: 와.
0: 이렇게 세월을 하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1: 오,
0: 아,
1: 그럼
0: 그래서.
1: 지금 연금 타고 계세요?
0: 아, 지금 연금은 제가
1: 아,
0: 없어요.
1: 그래,
0: 네,
1: 왜요?
0: 저기 나오는 것은 그 30만 원 나오는 거 있어요.
1: 30만
0: 네,
1: 원?
0: 30만
1: 그건
0: 원.
1: 뭐예요?
0: 그것이 그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네. 30만 원. 네.
1: 아, 그러시구나.
0: 그건 받고 있어요.
1: 아니,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하철은 지금 없잖아요, 동네가.
0: 아, 없죠.
1: 예, 아, 혜택 못
0: 버스는
1: 받네.
0: 공짜예요.
1: 아, 가스요?
0: 버스.
1: 버스?
0: 네, 버스.
1: 와, 조사 좀 해봐야 하는데, 안 먹히네.
0: 에이, 버스 타고 다녀요.
1: 버스 타고 다녀요? 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0: 네.
1: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0: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노래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춤춰주고 같이 그 어르신들 같이 저랑 같이 놀아줄 때 아, 이분들이 이렇게 잠시나마 행복해서 정말 좋다. 그걸 제가 더 행복을 느끼는 거죠.
1: 와.
0: 네. 그래서 정말 좋아요.
1: 그 어르신들
0: 네.
1: 봉사로
0: 네.
1: 뭐 주간보호센터나
0: 네.
1: 요양원 이렇게 가시잖아요.
0: 네.
1: 봉사 해보셨어요?
0: 해봤죠.
1: 예, 거기 이렇게 분장 이렇게 가셔요?
0: 네.
1: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셔요?
0: 제손 먼저 잡아요.
1: 왜요?
0: 지팽이 짚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얼른 와.
1: 언능
0: 얼른 와.
1: 아, 그래요?
0: 네.
1: 와.
0: 몇 살이야? 나 99세요. 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동생이네.
1: 아,
0: 그러고
1: 그래요?
0: 막제 손을 잡고, 여기 앉아. 아,
1: 오.
0: 그럴 때, 아, 맞아. 앉을게. 동생, 여기도 앉아. 제가 그러죠.
1: 아, 그래요?
0: 네.
1: 아, 그분들한테 동생이라고?
0: 네.
1: 와.
0: 내가 99세예요.
1: 아, 왜 100을 채우시지, 99세로?
0: 아이, 그래도 99개가 좋지.

0: 백은 안 가고 싶어요.
1: 아, 백은 안 가고 싶어. 네. 아따. 9988이네.
0: 네.
1: 아, 그렇구나. 거기 가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0: 네.
1: 이렇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
0: 네.
1: 어때요? 본인 반발 할매 씨는?
0: 나도 더 나이가 먹으면 이러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1: 네.
0: 마음이 아프지만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을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1: 네. 그때 네파토리는 어떤 거 부르세요?
0: 아, 그때는 이제 뭐 좋아, 동백아가씨.
1: 네.
0: 뭐 아니면 뭐 그 내 나이가 어때서.
1: 네.
0: 할머니 좋아하는 안동녀.
1: 아니, 안동녀 99세가 지금 그런 노래 부르면 돼요.
0: 아, 그래도 다 아시던데요?
1: 다 아셔.
0: 네, 마이크 뺏어갑니다.
1: 마이크 뺏어가요?
0: 네, 막 부르고 있으면 네. 마이크 주라고 그러고 뺏어가고 마이크 주면 또 따라 부르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와, 정신이 바짝 나는가 봐. 반반 할매 가수님 오시니까.
0: 아, 그런가 봐요.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1: 네.
0: 와, 박수치고. 저 갈 때 힘들어요. 네. 나갈 때 힘들어요. 못 나가게 하니까.
1: 그렇구나.
0: 네.
1: 그 지금 반반 할매 씨는
0: 네.
1: 요즘에 어떤 거 주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0: 저는 제가 관심이 많은 건
1: 네.
0: 제가 행사를 다니는 게 주요기 때문에
1: 네.
0: 어르신들 보고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 보고 또 내가 그거 즐기면서 같이 행복하고 느끼는 거 그리고 건강하시는 거 건강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1: 아, 같이
0: 네.
1: 이렇게
0: 인생 같이. 뭐 있어요?
1: 네.
0: 없어요. 같이 건강하고 같이 즐기고
1: 네.
0: 같이 잠시만이라도 행복할 네. 수 있으면 그걸로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 참 99세 되니까 많은 걸 느끼시네요.
0: 네, 연륜입니다.
1: 아, 연륜. 네. 이야. 그러면 반반 할매 씨 가수만의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0: 아, 장점이 있다면?
1: 네.
0: 아, 일단 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1: 아,
0: 네.
1: 예.
0: 예.
1: 소리는
0: 죽지 않았습니다.
1: 죽지 않았다.
0: 네.
1: 장점이 죽지 않았다.
0: 네, 아직 살아 있다.
1: 살아 있다. 네. 그냥 소리는
0: 짱짱하다.
1: 짱짱하다.
0: 네.
1: 장점이 좀 거시기요. 다른 거 없어요?
0: 아, 장점은 많죠. 쌈도 잘하고.
1: 네.
0: 예, 제가 싸움하면 또 한 싸움 합니다.
1: 아, 싸움은 장점이 아니요.
0: 아, 네, 그런가요?
1: 예.
0: 네,
1: 다른
0: 아,
1: 거.
0: 다른 거는 아, 음식도 잘하고.
1: 음식 잘하고.
0: 예. 또 뭐가 있을까? 사실은 특기는 많은데.
1: 예.
0: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1: 예.
0: 이제 태권도도 잘합니다.
1: 태권도 잘해?
0: 네, 네.
1: 아니, 99세가 어떻게 태권도도 잘해? 아,
0: 제가 젊었을 때부터
1: 예.
0: 쭉 해왔던 거라
1: 예.
0: 예, 단전 호흡도 좀 잘하고.
1: 예.
0: 지금
1: 예,
0: 내공이 좀 있어요.
1: 경험 필요 없고 막 할아버지 붙어도
0: 끝내버리죠.
1: 끝내버려. 네. 아, 그러시구나. 오, 아 좋습니다. 반반 할매 씨가 앞으로 가수로서 이렇게 가고 싶은 무대나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제가 가고 싶고 쓰고 싶은 무대는 딱 한 군데 있는데
1: 네.
0: 가요 무대입니다.
1: 가요 무대.
0: 네.
1: 예, 네. 왜요?
0: 가요 무대는 해외까지 방송이 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해외에 계시는 고향이 그립거나 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저같이 할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1: 네.
0: 외국이나 살다 보면 옛날 할머니도 그리울 거고 그래서 가요 무대에 꼭 나가서 해외 방송에 나갈 때 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랬는데 그런 추억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가요 무대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나가고 싶어요.
1: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0: 네.
1: 어떻게 보면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분들한테 달림을 주고 싶은가
0: 네.
1: 보죠.
0: 네.
1: 예. 그럼 이쯤에서 네. 반반 할매 씨의 두 번째 선곡 김용님의 천년악 들어보겠습니다.
0: 네.

0: 반반 할매 씨의 목소리로 찬연악 잘 들었습니다. 반반 할매 씨.
1: 네네.
0: 목소리가 네. 99세에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요.
1: 아, 제 장점이 소리는 살아있다.
0: 아, 살아있다? 아.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1: 아, 저는 반반 할매가 네. 많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알려져서
0: 네.
1: 나이 드신 우리 동갑, 동생들, 어르신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을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아, 꿈이 다른 분들한테
1: 네.
0: 행복을 드리는 게 네. 꿈이다?
1: 네.
0: 다른 거 없어요?
1: 다른 거 없어요.
0: 오로지 그냥 행복?
1: 네. 건강하고 행복한 거.
0: 예.
1: 돈은 원래 없어요, 제가.
0: 예.
1: 그래서 뭐 돈 욕심은 없어요.
0: 아,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가지고
1: 네.
0: 예, 다 내려놓으셨네.
1: 네. 네.
0: 그 반반 할매 씨는
1: 네.
0: 그 노래를 연습하실 때 네. 아니면 선곡하실 때 어떤 거 중점적으로 하세요? 뭐 노랫말 아니면 뭐 율동?
1: 제가 두 가지인데
0: 네.
1: 하나는 아까 불렀던 천년악처럼 약간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와 또 한 곡은 정말 댄스 그 같이 흥겹게 놀 수 있는 댄스곡 그래서 두 가지 종류로 같이 항상 연습을 하고
0: 네.
1: 그런 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와 반전이네요. 예.
1: 네, 그래서 반반이죠.
0: 아 그런가요? 아
1: 네.
0: 반반 계속 헷갈려요.
1: 네.
0: 아 반반이 참 다른 그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많네요. 예.
1: 네, 그죠. 치킨도 반반입니다.
0: 예, 아 진짜 그래 짬짜도.
1: 네, 짬짜도 반반입니다.
0: 아 참. 이름 참 괜찮네.
1: 네.
0: 예. 아유, 참. 어떻게 이름 지실 때 어떻게 장명소에 가셔가지고 지셨어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저희 그 어렸을 때,
0: 네.
1: 저희 그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는 그게 있습니다. 애 낳을 때는 기름기를 많이 먹어라.
0: 예.
1: 쭉 나와야 된다. 미끄러져야 된다.
0: 예.
1: 그런 속설이 원래 있었고,
0: 예.
1: 또 옛날에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하나는 백숙을 주고
0: 예.
1: 하나는 튀겨와 주시오 그런 거예요.
0: 예.
1: 그래서 백숙은 속이 좀 편안하고 또
0: 예.
1: 튀긴 거는 좀 바삭하잖아요.
0: 네.
1: 그거를 드시고 나서 저를 순산을 해서 아이고 반반이네.
0: 아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반반이네. 세상에 반반이다. 그래서 예. 반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0: 예.
1: 반반아 반반아.
0: 아 그런 거예요?
1: 아, 예, 제 별명이 반반이 된 거죠.
0: 아 진짜 내가 이거 믿어야 돼요?
1: 믿어도 됩니다.
0: 아 믿어도 돼요?
1: 네네.
0: 아 믿어주세요?
1: 네 믿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1: 네.
0: 아 나 진짜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1: 제가
0: 걸까요?
1: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0: 네.
1: 노가대도 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그다음에 농농사 반농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젤로 힘든 게
0: 네.
1: 그 타이르 붙일 때
0: 타이르?
1: 네. 타이르 붙일 때 뒤따라다니면서 이게 그 타이르 닦아주는 게 있어요.
0: 와.
1: 화장실 타이르 붙이는 거 아시죠?
0: 예.
1: 그 화장실 타이르 붙이면 그 가운데 메이지가 있어요.
0: 예.
1: 하얀 거.
0: 예.
1: 그거를 싹 닦으라는 거예요.
0: 예.
1: 닦고 뒤돌았으면 다시 하얘지고 닦고 뒤돌았으면 다시 아, 그걸 한 시간을 닦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게 굳으면 안 닦여요.
0: 예.
1: 아마 아실 거예요.
0: 오.
1: 집에 가면 하얗게 있는 거 타이르에 예. 붙어 있는 게
0: 예.
1: 그게 그 메이지 자국이에요.
0: 예.
1: 그것이 안 닦아지는 거예요.
0: 와.
1: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하루 일당은 쎘겠어요?
1: 아 그러죠.
0: 예.
1: 그때
0: 아.
1: 제가 할 때만 해도 하루에 8만 원씩 받았으니까.
0: 와.
1: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와. 타이르 땅에도 그렇게 힘든 걸 처음 알았네요.
1: 아, 그랬군요.
0: 예.
1: 진짜 힘듭니다.
0: 진짜 힘들어요?
1: 네.
0: 아니, 그 많은 일 중에 타이르 닦는 일밖에 안 남아요?
1: 아니, 이제 다른 거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 팥 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팥은 매다가 힘들으면 여름껏 쉬어도 되는데,
0: 네.
1: 이거는 딱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0: 네.
1: 그때까지 안 닦아 놓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0: 와.
1: 계속 닦아야 돼요.
0: 계속 닦아야 돼요.
1: 네.
0: 아니, 그 매지 넣는 사람들이 닦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 봐요. 예.
1: 매지 넣는 사람은
0: 예.
1: 매지만 넣고 가요 그냥.
0: 아...
1: 그리고 나서 닦고요 그래요. 그러면
0: 예.
1: 다른 기술자는 또 다른 데 매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그걸 못 닦는 거예요.
0: 오 그렇구나.
1: 그래서 아줌마 닦고요 그러면 아 네
0: 예.
1: 가서 닦고 그랬죠.
0: 아 그렇군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1: 많이 했죠.
0: 아닌 게 아니라 99세까지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1: 힘들었어요.
0: 네, 아이고 참 진짜 반반 할매 가수께서 그 인생곡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1: 저는 류계영 씨의 인생.
0: 아, 인생곡은?
1: 네, 네, 인생곡은
0: 류계영 씨의 인생.
1: 인생. 예. 진짜 가슴 아픈 노래죠.
0: 아, 참 진짜 인생곡이네요.
1: 네, 진짜 맞습니다.
0: 네, 노래방 가면 그 노래 좀 부르세요?
1: 네.
0: 누가 하고 가면 불러요?
1: 혼자 가서 불러요.
0: 혼자 가서 불러요? 네. 진짜 인생이네.
1: 네, 갈 사람도 없어요. 네.
0: 아니, 아까 그 막 따라다니는 그 할아버지 다 어디 가고.
1: 돈이 없어요.
0: 그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차.
1: 돈을 아주.
0: 에이, 돈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돼?
1: 네, 도움이 안 돼. 돈이 없어. 입만 갖고 다녀.
0: 입만 갖고 다녀?
1: 네. 밥도 안 사주고.
0: 밥도 안 사줘?
1: 네.
0: 참, 진짜 너무하네. 요즘 식사는 어떻게 잘 하세요?
1: 네, 잘합니다.
0: 에, 아니 얼굴 보니까 뭐 광이 나요.
1: 아이, 밥은 잘 먹어요.
0: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야, 네. 밥도 잘 드시고 소리도 좋으시고 참 얼굴도 광나시고.
1: 네, 제 장점이죠.
0: 아, 장점이에요? 네. 다 잘 되시네. 네. 오, 앞으로 하여튼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1: 네.
0: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쉽네요.
0: 저도 예, 저도 아쉬운데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래오래 다시 할 텐데.
1: 네, 건강하겠습니다.
0: 예, 99세라 다음에 뵐 수 있을까? 예.
1: 아, 글쎄요, 그건 기약을 못 하겠어요. 제가 건강하면 볼 것이고.
0: 예, 예, 하여튼 건강하셔가지고 예,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1: 네.
0: 노력해 주세요, 건강을.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건강하겠습니다.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저는 행복했고요. 이렇게 미남 가수님하고 같이 옆에 같이 앉은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저 반반 할미 출세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 그러죠? 안 그런가요? 저 출세한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초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건강할게요.
0: 네, 건강 꼭 지키십시오.
1: 네.
0: 어,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끌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좀 이름이 알려져서 여기저기들 많이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알아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킬 건 건강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같이 행복을 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0: 네. 반반 할매 씨도 매 순간이 음악같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반 할매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반반 할매 씨의 목소리로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반반 할매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